무선 선풍기, 무선 이어폰, 무선 청소기처럼 요즘은 선 없는 무선이 대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선 하나 없을 뿐인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싶고요. 이렇게까지 자유로울 수 있나 싶고요. 와, 이게 완전 신세계죠.

해도 되는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의 선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의미 없는 선까지도 얽히고 꼬이면서 다 끌어안고 살고 있잖아요. 조금 자유롭고 편해지고 싶다면 이 선부터 정리하시죠. 불필요한 것부터 잘라내기. 정말 마음의 신세계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일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0: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1: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2: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박효신의 기프트, 윤하의 오르트 구름까지 들었습니다. 7174님, 3달 전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데려왔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료를 줬더니 해만 떴다 하면 제 옆에 와서 짖더라고요. 해가 빨리 들수록 점점 빨라지는 기상시간에 결국 자동급식기를 들여놓았는데 아침에 조용해서 보니까 자동급식기 옆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깰 때까지 짖더니 자동급식기 앞에서는 왜 짖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죠? 너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놈이었어? 아까 얘도 벌써 파악을 한 거네. 그쵸? 상황을 벌써 파악을 한 거네요. 그죠? 닭가슴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전 근데 이제 강아지를 뭐 최근에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이 자동급식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애들이 와서 짖으면은 나오나요? 아니면 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버튼을 눌러줘야지 나오는 건가요? 강아지가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건가?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야, 참 세상 좋아졌네. 조화금님, 저희 남편은 드라마 볼 때마다 항상 범인 추리를 자신 있게 합니다. 제가 범인이야. 내가 딱 보니까 알아. 봐봐. 작가가 의도한 거야. 지금 제가 범인이야. 그런데 매번 엉뚱한 사람을 지목하고 마지막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원활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수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지체되고 있는 이유고요. 더 가서는 양재 부근에서 서초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로에서 포장공사라고 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쪽 노량진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요. 동작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는 작업 때문에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한남대교를 지나서는 작업 중이라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일산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차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쿨의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호드리고 레앙의 알마 마텔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원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어른아이 모두의 상처보호 드림패치에서 별모양 컬러 반창고, 주식회사 트라이몽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미스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셀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프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0: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꽃미남이 만든 배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5386님, 형님의 라디오를 즐겨 듣고 있는 결혼한 지 5개월 차 아직 신입 유부남입니다. 아내한테 한 달에 30만 원 용돈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15일까지 써야 되는데 통장에 4만 원 남았어요. 유부남 선배님들 다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건가요? 앞으로 일주일을 4만 원으로 어떻게 버텨요? 좋습니다. 뭐 집집마다 뭐 상황이 조금씩 뭐 다른 건 있겠지만 뭐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 모습 아닐까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네. 자, 일주일 4만 원. 어떻게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되나? 저희가 도움이 되실 만한 걸 보내드릴게요. 밥 대신 닭가슴살 세트 어떠세요? 요거 드릴 거고요. 커피 사드시지 말고 작두콩차 세트 요것도 보내드립니다. 예, 요거를 어떻게 좀, 예, 일주일 버텨보시죠. 화이팅입니다. 김민주 씨. 남편이 요즘 자꾸 아재 개그를 하면서 혼자 빵 터져서 웃고는 대단히 만족해요. 동그란 얼굴이 더 동그래지며 활짝 웃는데 안쓰러워서 웃어주기는 하는데 슬슬 고민됩니다. 아, 제가 진심으로 웃겨서 웃는 줄 알고 남들 앞에서도 하는 건 아니겠죠? 아, 안 되는데. 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재 개그를 뭐 조금 아주 조금 좋아하긴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좀 어이없어 하긴 하는데 그래도 큰 이 그룹에 있으면 한두 명 정도는 반응이 오거든요. 예, 한두 명 정도는 같이 또 이렇게 예, 동의하고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달팽이 리프팅 크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승환의 사랑하나요? 김영임 시청해 주셨고요. 이소라의 첫사랑 두 곡입니다.

어우, 예, 쉬운 산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죠, 소백산. 멀티비타민 세트 드립니다. 5549님, 차에 기름이 똑 떨어졌는데 집앞 주유소가 너무 비싸길래 굳이 최저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직식이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0: 예전에 저 제가 상 받을 때 김혜수 씨가 저 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1: 지금도 귀여우시고요.
0: 예예.
1: 음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0: 그래요.
1: 네.
0: 들으셨죠? 예? 제 친구, 예, 여사친 김혜수 씨가 제 목소리 좋대잖아 지금. 목소리가 좋은 DJ 꿀보이스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얼굴이 별로란 얘기죠?
1: 얼굴도 좋죠. 예.
0: 혜수야 넌 그대로다.
1: 아 그래요? 우리 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이게 뭐 에, 참으면 분명히 뭔가 나한테 좀 그런 뭐 보상을 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공원에 있는 그 자갈 위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진짜 이 고통만큼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결국은 또 안 하는데 어쨌든 항상 고민을 해요. 그 앞에서 걸어가는 게 맞나? 철분제 드립니다. 자, 심규선의 부디,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두 곡입니다. 6378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거 기분 나쁘다면 저도 나이가 든 걸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어린 녀석이.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냥 아니 나이가 드는 게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비비의 일기장 들었고요. 노래 두 곡 더 이어드립니다. 빅룬가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9294님이 청해 주셨고요. Freshly Ground의 두비두로 이어집니다. 석희선님이 청해 주셨네요.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윤선빈님이 주셨습니다. 나이가 50인데 래퍼들을 좋아합니다. 공연할 때 저도 가도 될까요? 주책일까요? 저도 저 나이가 50인데 아이돌 좋아하고 EDM 좋아하고

0: 자, 6월 7일 일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아, 6월이 이제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아, 6월까지만 딱 지나면 1년의 반이 지나간 거기 때문에 6월 안에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예, 목표 삼았던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오늘 일요일에는 11시 내 고향 준비되어 있어요. 투 채널 전국 방송답게 전국 각지에 계시는 라디오쇼 애청자들과 1대1로 전화 통화하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할 말이 이렇게 많으신지 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싶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죠. 공식 설문조사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아, 사실 이제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뭐 유통기한이 뭐 지났다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름철이니까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나 유통기한 이 정도 지난 거는 그냥 먹는다. 예, 예. 그런 재미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0: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토크쇼 11시 내 고향. 자, 168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집학 제 막내 여동생이 지역 축제 DJ 대회 나와서 2등 했습니다. 이젠 걱정 말고 응원하려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제잉의 매력은 행사다.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제가 디제잉하고 온 다음 날이면 라디오쇼 제작진들이 난립니다. 얼굴 좋아졌다고요. 무대 위에서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 에너지를 나눠드릴 테니까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전화 연결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화 연결할 분은요, 경희대학교 축제에서 저랑 우리 이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예,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르세라핌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우리 홍은채 양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양?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유, 너무 고마워. 이렇게 또 전화 연결돼주고 고마워요.
2: 아닙니다.
1: 저번에 우리 경희대 갔을 때.
2: 네네.
1: 제가 저, 르세라핌의 노래를 또 리믹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우리 학생들하고 놀았는데 즐거우셨어요?
2: 너무, 너무 든든했고, 사실 비가 왔는데, 예. 진짜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2: 그럼요.
1: 멤버들도 좋아했어요?
2: 아, 그럼요. 명수 선배님 연습하면 진짜 어쩔 뻔 했냐면서. 예. 너무 좋았습니다.
1: 그럼 다음에 또 쓸 거예요?
2: 아, 당연하죠. 봐주실 건가요?
1: 아, 저는 르세라핌을 너무 좋아해요. 르세라핌이 왠지 모르게 고급스러워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그 콜라보 하자고 했을 때도, 네. 르세라핌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2: 근데 진짜 그렇다고 들었어요, 진짜.
1: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어디 돌아다니기 싫은데, 르세라핌 친구들 보고 싶어가지고,

0: 챌린지 해드렸는데 도움이 돼요?
1: 아, 저희가 또 분팔라 인트로 예. 구간이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네. 보고 있는데 예. 명수 선배님께서 너무 스타일대로 잘 살려주셔서 네. 재밌지 않았나요?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영광이었는데 어떤 반응이 괜찮아요?
1: 네, 완전 좋아요.
0: 거짓말하고 있네.
1: 아니, 근데.

0: 네.
1: 하루라도 지난 걸 안 먹어요?
0: 아.
1: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실 거죠?
0: 이틀. 네.
1: 알겠습니다. 예. 레스라핌의 우리 은채양은 유통기한이 이틀까지 지난 것까지는 먹는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저희가 저 이걸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0: 아, 너무 아, 근데 냉장 보관 기준입니다. 실온 보관이면은 바로 버립니다.
1: 알겠습니다. 냉장 보관 기준 이틀까지는 먹고 실온 보관은 버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인천 공연부터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라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레스라핌의 노래입니다. 분팔라.
2: 날라 두 꼴 빨리 기라 마카레나 두 꼴 빨리 기라 마카레나 에이 마카레나

0: 하는 게 웃겨요?
1: 네.
0: 오, 그러면은 우리 예은이가 지금 6학년인가?
1: 아, 5학년이요.
0: 5학년이에요? 그럼 저 5학년 반 친구들도 아저씨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1: 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0: 아, 그건 모르겠고?
1: 네.
0: 어, 그럼 예원이는 아저씨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처음에?
1: 그, 예전에 그, 무한도전 노래를 듣고 알게 됐어요.
0: 아, 그래요? 거기서 어떤 노래 듣고요?
1: 그, 박명서 아저씨가 만든 그, 내용이랑 뭐 그, 유재석의 그, 말하는 대로, 네, 그거요.
0: 아, 말하는 대로는 아저씨가

0: 그 꿈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기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1: 예.
0: 예. 자, 아저씨가 도서 상품권하고 영화 관람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영훈아,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1: 네.
0: 너는 음식의 유통 기한이 뭔지 아니?
1: 예.
0: 너 만약에 냉장고에
1: 네.
0: 유통 기한이 지나면 먹니 안 먹니?
1: 보통은 안 먹는데 모르고 먹을 때가 많죠.
0: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난 거 며칠 지난 것까지 먹을 수 있을까?
1: 3일이요.
0: 3일까지는 괜찮아?
1: 네.
0: 왜 그런 것 같아?
1: 3일까지면 거의 그 균이 조금밖에 번식을 안 하니까.
0: 알겠습니다. 우리 12세 송예원 군은 3일까지는 먹을 수 있다. 예, 세균이 많이 번지지 않았으니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너무너무 고맙고 여름방학

0: 5시 KBS 쿨 FM 허희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4914님의 사연인데요. 2009년 무한도전 무한 홈쇼핑 특집에서 쥐팍이 쏜 햄버거를 먹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닉네임 지유님이세요. 지유님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야, 반갑습니다.
3: 네.
2: 2009년이면 벌써 몇 년 전인가요? 17년 전인가요?
3: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2: 와, 17년 전에 저를 만나셨군요, 거기서.
3: 네.
2: 아,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납니까?
3: 아, 그럼요. 아직도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2: 제가 저 그때 기억이 햄버거를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쐈어요. 그죠?
3: 네, 맞아요.
2: 그래가지고 박수 쳐가지고 쐈던 기억이 나요.
3: 맞아요, 맞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2: 예, 예. 네. 어떻게 재밌었어요, 그때?
3: 너무 좋았고요. 예. 제가 아기가 지금 초등 남매 둘 있는데, 네. 아직도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2: 뭐라고 얘기했어요?
3: 아, 엄마 무한도전 출연했다.
2: 그 화면이 있어요?
3: 예, 있어요. 제가 캡처해 놓은 것도 있고.
2: 아, 봐요. 정말 볼 때마다 추억이 되겠네요, 그죠?
3: 예, 젊었을 때 제 모습을 봐서 예. 좋고요.
2: 예.
3: 예,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이제 너네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좋습니다.
2: 대학교 때 아나운서가 꿈이었다면서요?
3: 아, 예, 학원을 다니면서 네. 이제 꿈을 키웠는데.
2: 근데 왜 안 됐어요, 아나운서가?
3: 아, 역량이 부족해서.
2: 역량이 왜 부족해요? 열심히 하면 되죠.
3: 아,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 그래요?
3: 네.
2: 그 무한도전을 뭐 저 비롯해서 이렇게 TV 앞에 선다는 게 쉬운 직업이 아닌 건 아시겠죠?
3: 그렇죠.
2: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3: 말이 잘 안 나와요. 이제 카메라 앞에 서면.
2: 아, 그래요?
3: 네.
2: 울렁증이군요, 울렁증.
3: 아, 예, 있습니다.
2: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나운서 못 해요.
3: 아, 네, 그래서 딴 일 하고 있습니다.
2: 카메라를 잡아먹으라 말이야,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실례하지만 지금 어떤 일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
3: 아, 예, 사회복지 일하고 있습니다.
2: 좋은 일 하시는구나. 네. 예, 예. 어떠세요? 이렇게 저 십몇 년 전에 그렇게 또 무한도전과의 추억이 있는데.
3: 네.
2: 지금도 활동하는 멤버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3: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같은 일을 이제 20년 이상, 30년 이상 하시는 분들 보면.
2: 예.
3: 대단하죠. 중간에 딴 길로 안 세고 네. 하시는 거.

0: 네.
1: 혹시 유통기간이 지나면 며칠까지 지난 것까지 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바로 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먹어야 되나요?
1: 그럼 본인이 드신 것 중에서.
0: 제가 먹을 거면 버리고요.
1: 아, 본인이 드실 건 버려요? 그리고. 네. 그리고

0: 자, 이제 마지막 분인데요. 팔 하나하나 하나님이세요. 20년 동안 빵 만들고 4년 동안 빵집 운영하고 이제 24년의 긴 여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니 왜 갑자기 건주시는지 모르겠네. 김경희님.
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1: 완전 팬이에요. 정말.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명수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0: 뭐예요?
1: 제가 진짜 정말 많이 팬이고, 정말 제가 이거 이제 매장 운영하면서 많이 이제 힘들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저한테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말 안 해요.
0: 예.
1: 근데 명수님께 꼭 듣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말을.
0: 고생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 드리죠? 예, 농담이고.
1: 예.
0: 아, 이 좀 한 24년 동안 이렇게 저 제빵일을 하시면서
1: 네.
0: 예, 진짜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예, 이게 저도 이제 뭐 빵 맞는 거를 뭐 아침부터 지켜본 건 아니지만
1: 네.
0: 간접으로는 아마 또 체험해 봐서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1: 네.
0: 그걸 또 만드는 분과 또 이걸 또 자영업으로 한다는 건 또 더 힘들 거거든요.
1: 맞아요.
0: 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감사히 열심히 하셨고요. 그게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또 헛되지 않았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그 기술을 썩히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네.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1: 하고 있어요. 지금.
0: 얼마나
1: 하는 곳이 있어요.
0: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 마음씨가 그런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면 네. 하는 일도 더 잘 될 거라 믿고요.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분야에서 24년을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선물로 주유권하고 배달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0: 네네. 화이팅 하시고.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1: 네.
0: 청춘은 60가지고 중년이 네. 60부터 80이에요. 아직 청춘이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더 자신감 가지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이 세계 식품 안전의 날인데.
1: 네.
0: 우리 경희님은 되게 냉장고에.
1: 네.
0: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립니까? 아니면 며칠까지 지난 건 먹습니까?
1: 3, 4일은 두죠?
0: 아, 3, 4일까지는 뭐 드십니까?
1: 네.
0: 이유가 있다면요?
1: 먹어도 괜찮던데요?
0: 정확히 짚어주세요. 3, 4일이에요? 3일이에요? 4일이에요?
1: 4일이요.
0: 알겠습니다. 우리 경희님은 네. 4일까지는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먹어도 괜찮던데요? 라고 해주셨어요. 예. 네. 자,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1: 네.
0: 앞으로 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공식 설문이죠. 세계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유통기한이 며칠까지 지났으면 그냥 뭐 드시는지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2.25일까지는 그냥 먹고 기타 의견으로 남편이 먹는 경우 5일까지 괜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 점 참고하시오. 전국의 남편들은 아내가 냉장고 속 음식을 줄 때 덥석 먹지 말고 의심의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보며 날짜가 제대로 된 건 맞지라고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절대로 못하는 게 하나가 있대요. 바로 숨소리. 우리는 호흡으로도 뜻을 전할 수가 있죠. 뭐 숨의 박자나 깊이에서 느껴지는 뭐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죠? 아무튼 그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숨소리에서도 느껴지는 저의 고급진 농담, 하이 퀄리티 능청,

0: 6월 7일 일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미세이의 브리프였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오후를 함께하는 호흡이 매력적인 남자 폴킴입니다. AI가 숨소리를 못 내는 건 처음 알았어요. 왜 AI는 그 사람이 하는 걸 대부분 다 흉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호, 아마 그런 뜻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어감의 차이를 못 낸다 이런 거겠죠. 그래요, 다행이에요.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라도 더 잘하는 게 있다라는 게 아직 위안이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AI가 대부분 다 저보다 잘해버리니까 이제는. 자, 여러분들 일요일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3, 4부에 주말 핸즈업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소개해 드릴 거니까 듣고 싶은 노래랑 사연 함께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모양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와이프분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작당모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맞추신 거죠. 오, 남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약간 추억 생기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나도 저도 나중에 그 동창들 이렇게 모임할 때 같은 옷 입고 모이자 그러면 아무도 안 모이겠죠? 아무도 안 입고 오겠죠? 네, 저만 입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상님 좋은 추억 만드셔서 좋을 것 같아요. 0330번님 보컬리스트입니다. 약 1년간 인천공항에서 버스킹 팀으로 활동했는데요. 얼마 전 마지막 공연을 올리고 왔어요. 항상 공연 마지막 곡으로 폴킴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불렀답니다. 가광에서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우리 보컬분, 근데 저는 인천공항에서 버스킹 팀이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버스킹을 하셨나요? 제가 생각보다 공항을 많이 가거든요. 아, 우리 0330번님 목소리 제가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아무튼 끝곡으로 또 모든 날 모든 순간 불러주셨다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박서연님께서 남편이 이직 준비 중이라 영어 시험 보러 갔어요. 잘 보았기를 바라면서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폴킴님도 실용 영어 시험 본 적 있나요? 영어 워낙 잘하시니까 점수도 높으실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본 이후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래도 영어 좀 합니다. Thank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그 유학하고 이제 방학, 1년 만에 방학해서 이제 한국 보면은 그렇게 가족분들이 영어를 좀 해봐라. 무슨 노래 해봐라 하듯이 영어 좀 해봐라. 약간 여러분 한국말 좀 해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엄마가 영어 좀 해봐.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님의 신청곡, H.O.T의 행복, 그리고 제스비의 나의 여름 설명서.

뭔가 이렇게 사고 엄마가 자꾸 해결해주는 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본인 돈이 좀 궁핍해져 봐야 아껴서 아, 이 충전기 하나에 요즘에 뭐 충전기 그래도 한 2, 3만 원 하지 않나요? 2, 3만 원이면 치킨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굳이 핸드폰 충전하는데 돈을 또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 아드님께서 아무쪼록 둘이 완만한 합의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대단한 사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소한 일상과 요즘의 기분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 이 시간에 소개해놓고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아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3951님께서 저는 원래 아침 잘 안 먹는 편이었는데요.

곤란해요. 우린 사실 다 알고 있는데, 그쵸? 네. 어쨌든 게임 하면서 또 스트레스 푸셔야 되니까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한 주간

최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왔습니다. 길상진님, 얼마 전 독립을 한 30대 남자입니다. 이제부터 돈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잘 몰랐는데 전 식비에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폴령도 가계부 써본 적 있으신가요? 왠지 엄청 꼼꼼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미안해 로즈 그리고 방문치 영케이의 What a Wonderful Word였습니다. 네, 월드 아니고 워드, 글, 단어 이렇게 좋은 말이 어딨냐 뭐 이런 거겠죠. 네네. 폴킴의 플레이리스트 주말에 한 곡씩 공개할게요. 폴 인 아이돌. 여러분들 제가 듣는 노래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팝도 좋아하고요. 아이돌 노래 정말 상상 이상으로 좋아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노래를 추천해 보려고 해요. 이분들이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앨범이 나오셨어요. 네. 저는 이제 풀 앨범이 나오면 웬만하면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쭉 들어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요즘 대기업들에서는 어떤 장르들을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전략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 수집할 겸 또 음악 리스닝 할 겸 이렇게 듣곤 하는데 아, 이 노래가 제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에스파의 이번 레모네이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스위치블레이드라는 노래예요. 네. 타이 달러 사인이라는 아, 또 핫한 또 힙합 해외 아티스트 분께서 피처링을

0: 걸? 할인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쿨 FM에서 라디오하는 폴킴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인데 극장에서 영화 한 편 안 땡기세요? 제가 가광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영화 예매권 이벤트 준비해놨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디즈니 시리즈죠. 영화 토이스토리 5가 6월 17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 티켓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토이스토리 5 보러 가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꼭 다른 거 안 됩니다. 문자로만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1인 2매로 총 5분 추첨해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0: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주말 핸섭 시작할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주말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 약속 가는 길에 듣고 계신 분들, 주파수 돌리다 우연히 멈춘 분들 모두 환영입니다. 다들 뭐 하면서 듣고 계세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손 번쩍 들고 외쳐주세요. 주말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보고 있어요.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전조등 켜고 계시죠?
0: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으시죠?
1: 여러분, 좁은 길에선 서행하는 거 아시죠?
0: 89.1MHz 쿨 FM 듣고 계시죠?
1: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집안일에 오늘도 고단하실 텐데 괜히 고민하실 거 없어요.
0: 출근길엔 조정식의 FM 대행진,
1: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1040님 애들 방에서 옷 정리 중입니다. 즐겁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신나는 노래 신청해요. 박진영 선미의 When We Disco.

박진영 선미의 When We Disco 듣고 왔습니다. Hands up quiz 정답 발표할게요. 박진영이 프로듀싱하고 선미가 멤버로 속해 있는 이 그룹. 정답은요. 2번.

0: 어디 가지 말고 저와의 시간도 함께해요. 바이카이즈.
1: 일요일에 함께한 폴킴의 가요광장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요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저희 쿨FM 식구죠. 저녁 8시 볼륨을 높여요의 쩡디 오마이걸 효정씨와 함께합니다. 아 놀러 오시는군요. 보이는 라디오랑 오픈 스튜디오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재미난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끝곡으로 우즈의 About You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휴일과 비교해 정체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분기점에서 동래 기념관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 양재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바로 됐습니다. 하지만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도봉지하차도 입구에서 월계 1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신내 부근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구리 시계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월곡 램프까지는 쭉 불편하겠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이고요.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모든 인체에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가끔은 에라 모르겠다. 일단 오늘 저녁 메뉴부터 행복하게 고르자. 이 마인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Here we go.

뉴진스의 하이보이로 2026년 6월 7일 일요일 KBS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고민, 걱정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고민을요, 하기는 하는데요. 깊이 안 해요. 왜냐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미래 가지고 지금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그냥 가볍게 하려고 해요. 고민은 깊게 하지 않고 굉장히 가볍게 하는 데에 비해서 행동은 그래도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또 너무 내일 없이 오늘만 사는 것도 좀 그렇지만 가끔은요, 현재 충실한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의 어떤 그런 팁은 아니지만 저의 어떤 방식인데요.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금을 좀 온전히 즐기는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요, 우리가 걱정했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때 그렇게 최악이지만도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걱정하고,

0: 신나게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가비의 Super Radio 참여는 항상 가능해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어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짧게라도 좋으니까 메일 한 통 날려주세요. 자, 이제 광고 듣고 뮤직 배틀 올댓 뉴 시작해볼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우리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쇼 같이 들을래?
1: 올드냐 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를 뒤흔들 세기 음악 대결 뮤직 배틀 올드 앤 뉴. 잠깐만요 잠깐만요. 남성 솔로 나왔고 디바 나왔고요. 혼성 그룹까지 나왔는데 다음은 누굴까요? 남자 듀오? 여자 듀오? 저 꽤나 날카롭죠.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명곡들이 우리 기억 속에 소환될지. 그럼 다들 준비되셨죠? 뮤직 배틀 올드 앤 뉴 시작할게요. 이 코너에서는 시대별 명곡들을 모두 다 모아서 들려드려요. 자동 추억, 소환 가수나 노래, 듣고 싶은 현재 진행형 노래나 가수 다 좋아요. 옛날 가수 누구랑 요즘 가수 누구의 조합으로 듣고 싶다 묶어서 신청해 주셔도 전부 오케이입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로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되시면요 화장품 상품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뮤직 배틀 올드 앤 뉴는 청취자 변재호님께서 의견 주셨어요. 산울림 대 악뮤. 오케이. 이 두 그룹은 시대를 뛰어넘어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두 팀 모두 가족 중심의 그룹이고 화려한 기교보다는 참신한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뭔가 엉뚱하고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슬며시 위로를 전해주는 두 그룹 추천합니다. 닮은 듯 다른 두 팀 붙여주세요. 와우, 변재호님 완전 센스 만점이죠. 네, 당연합니다. 두 팀 바로 붙입니다. 아, 혼성 그룹에 이어 이번엔 가족팀이죠. 아, 완전히 틀렸네요. 저는 듀오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쯤이면 듀오 나올 때 됐는데.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날 것 같은 보컬 톤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요. 이별조차 사랑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선을 담담하고 깊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아, 너무 좋지 않나요? 이별을 사랑하는 건 내가 못해. 그냥 널 사랑했을 뿐이지. 그런 이 감정이 예, 악뮤 특유의 이 서사형 감성이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는 곡입니다. 이 발매 직후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큰 대중적인 반응을 얻었고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후 이 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다시 한번 역주행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산울림의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0: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뭐야

피디님과 악동 뮤지션의 노래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1번, 형제와 남매로 구성된 가족 그룹이다. 2번, 멤버 모두 작사, 작곡을 한다. 3번, 경연대회에 나간 적이 있다. 4번, 현재 두 팀 모두 공식적으로 해체했다. 5번, 라디오 DJ 경험이 있다. 여러분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정말 쉽게 드렸어요. 딱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악뮤, 요즘 한창 활동 중이죠. 근데 해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화장품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정답은 3부에서 발표할게요. 저는 NCT 드림의 캔디 들려드리면서 3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건강하게 좋은 날 이금입니다.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3부 시작됐어요. 저희 방금 들은 노래는요. 브라운 아이드 소의 Can't Stop Loving You 였습니다. 뮤직 배틀 올드 앤 뉴에서 퀴즈 내드렸죠. 산울림과 악뮤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형제 자매로 구성된 거 맞고요. 멤버 모두 작사 작곡하고 있죠. 그리고 산울림은 대학가요제, 그리고 악뮤는 K-POP 스타에 참가해서 이름을 알렸고요. 그리고 김창원 씨는 현재 S사에서 DJ하고 계시고요. 악뮤 수연 씨는 2019년 KBS 쿨 FM

좋아해서요. 예, 뭔가 약간 오징어 젓갈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다른 낙지 젓갈도 좋아하고요. 그런 거 참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베스트, 나의 친구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정말 좋아하고요. 계란찜. 그리고 계란 말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 중에서 골라서 만들어 보세요, 민지 님. 김장환 님이 어제 아내가 음수 좀 버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버린다고 큰소리 쳤거든요. 근데 그 음수 벌레 꼬여서 냄새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덕분에 한 소리 크게 들었습니다. 그냥 어제 버릴 걸 그랬나 봐요. 아, 이제부터는요 음수와의 전쟁입니다. 빨리빨리 나가서 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집에서 음식을 안 먹어요. 밖에서 먹는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좀 귀찮잖아요. 또 음수 버리고 하려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잘 안 먹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김연수님이 신청해 주신 가비의 브룸타키. 오 마이 갓, 땡큐. 이 곡을 또 신청해 주시다니요. 6305님이 신청해 주신 거미 바비킴의 러브 레시피

한국에만 하면 모르겠는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안 나가? 가비야, 가비야 정신 차려도 나가야 되는 시간이야. 지금 나 목줄 빨리 매.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서 안 나갈 수가 없는데요. 너무 더운 날에는요, 안 실내 놀이터 같은 데 가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저희 노래 두 곡 들을게요. 이경수님이 신청해 주신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표은경님이 신청해 주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다시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가비의 슈퍼라디오.
7: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들 어떤가요? 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프레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요 월요일 스트릿 연애 파이터 하는 날이죠. 연애 초고수 솔미님과 우리의 마롤 정영님의 과몰입 연애 고민 상담 예정도 있어요.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

내일도 많이 많이 들으러 와주세요. 끝곡이에요. 이소라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 들려드리면서 저 가비 인사할게요. 그럼 Bye!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속도 더디고요. 서남분기점에서는 장애물 처리하면서 일대 혼잡합니다. 이후 안성분기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대명터널과 또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까지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진부에서 시작된 정체, 문막 휴게소까지 35km 이어지는데요. 그 사이 봉평터널 부근에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후 경기권에서는 여주와 양재에서 막히고요. 서울 양양선도 경기권 설악에서 월문 3터널까지 답답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요.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이번 주도 미라클 손잡고 열심히 달려서 일요일까지 아주

0: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각자가 혼자 듣고 있어도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미라는요,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1: 자, 오늘 소개한 새싹들에게는 앞으로 영원토록 미라에 좀 있으시라고 미라의 공식 새싹 선물 껌을 모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흐바스!

0: 처음으로 소소하게 시작하시고요. 앞으로 창대하게 큰 선물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오늘도 미라클이 있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1: 네, 오늘 럼블 PC의 예감 좋은 날로 일요일을 시작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싹 미라클들 만나봤는데요. 늘 미라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우리 소나무 미라클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그리고 미라는 된다, 된다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서 가보시죠. 자, 미라클 3996님도 새싹이신데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저도 미스터라디오 이제 듣기 시작했으니 원하는 바 올해 꼭 다 이룰 거라 믿습니다. 아자!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1: 3996님 다 이룰 거고요. 올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언젠가는 꼭 다 이룰 겁니다.
0: 네. 예. 올해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 그렇습니다. 원하는 바를 올해 다 꼭 이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꼭 다 이룰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고 미스라디오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결국 다 이루어집니다.
0: 자, 뭐든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하신 분.
1: 네.
0: 3929님인데 우리 천사 같은 딸이 고3이거든요. 고3이 보낸 게 아니라 그분 어머니가 보낸 거고요. 네. 힘낸 만큼 원하는 성과 이루기를 엄마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라도 만세.
1: 아, 예.
0: 이 부모님들이 바래주고 빌어주는 그게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1: 어, 진짜요?
0: 정성이 예,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뭐 있잖아요.
1: 네.
0: 그게 또 뭐 있긴 있나 봐.
1: 어.
0: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1: 네.
0: 네. 간절히 바라기만 하는 거지 뭐 하는 거 없는데 막 이렇게 빌고 빌고 그래서 가끔 그 뭐 전보러 가면
1: 예.
0: 그 무당분들이 너네 집안이 빌었던 집안이야. 그래서 처음엔 내가 그걸 헷갈렸어요.
1: 예.
0: 빌었다는 게 뭐 빌어 먹었다는 건가?
1: 어.
0: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없이 살았던 얘기인가? 네. 그러고 착각을 했는데.

0: 2588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자, 우리는 광고 살짝 듣고요. 짜장라면 퀴즈로 돌아옵니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0: 올타임 레전드 미스터 리오.
1: 영화는 영화관에서, 웃음은 미스터 라디오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 음악 기억나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윤디아나 존스, 윤정수 씨가 재밌게 본 영화죠.
0: 네. 빠바바빠빠 빠라밤빠밤빠밤. 이것은 네. 인디아나 존스 아마 파트 2. 인디아나 존스 파트 2의 음악이 맞다면 네. 이 영화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더니.
1: 그렇군요.
0: 심야 영화.
1: 네.
0: 8시에 가서 밤 10시 좀 더 지나서 끝나서.
1: 그게 심야였군요.
0: 네, 우리 때는 예. 집에 가서 거의 11시쯤 들어가서 집에 혼나면 어떡하나 무서웠던 그 네.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1: 아.
0: 친구네 아버님께서
1: 네.
0: 그 친구 나 한 명 더 예.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아버님 그다음에 예. 동생 그게 다섯 명을 데리고 가서 봤던 인디아나 존스.
1: 재밌었겠네요.
0: 그 집은 의사 집이었어요.
1: 아유, 또
0: 집이 2층 집이었어요. 그리고 정원에 연못이 있었어요.
1: 와, 고급집이네.

0: 요거 한번 같이 또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0: 아, 저는 사실 김치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 김치가 맛있어.
0: 예, 김치 맛있는 김치 해가지고 네. 새콤하게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짜장라면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립니다.
1: 자, 계속해서 짜장라면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0: 자, 요즘 한국의 핫플레이스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한강, 관악산, 국립중앙박물관. 최근 들어 인기가 쭉쭉 오르고 있다는 곳이 있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정수 리포터.
1: 자,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고궁과 이곳에 방문한 관람객의 숫자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무려 1800만 명 육박하는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이 중 4분의 1이 외국인 관람객입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이겠습니까?
0: 이곳은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를 모신 곳이고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곳의 인기가 많아져서 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마다 무료 개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일요일 2부가 시작됐고요.
1: 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DJ 추천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전에 미라클의 문자부터 만나볼 텐데요. 자, 우리 양한나님께서 저는 라디오 중에 미라가 제일 재밌어요. 느끼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데 마냥 가볍지도 않아요. 웃긴데 진지하기도 하고 생각 없이 듣기도 좋은데 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라디오 라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0: 제일 끝에 말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생각 없이 듣기도 좋지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라디오.
1: 그렇죠.
0: 저희가 좀 특히나 제가 말이 좀 많아질 때
1: 네.
0: 또 이렇게 잘 뒤져서 또 들어보면 또 좀 그런가 싶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 얘기가 뭐 맞네 틀리네 얘기는 저는 뭐 할 필요도 없고.
1: 아유 뭐
0: 그렇습니다. 네.
1: 그러면 윤정수 씨가 원했던 목표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네요.
0: 그렇죠.
1: 예, 네, 갸우뚱 많이 합니다.
0: 갸우뚱하죠.
1: 예. 예.
0: 고개를 젓는 분들도 있겠죠.
1: 예. 예.
0: 정말 싫다 뭐.
1: 자,
0: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죠.
1: 자, 아무튼 우리 양한나 씨처럼 이렇게 저희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께 또 분들이 많다는 거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자, 우리 또 이제

0: 본드 제임스 본드.
1: 제임스 본드.
0: 예, 악당이 꼭 그러죠.
1: 네.
0: 너 또 여기서 나 피곤하게 하는. 너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1: 예. 네.
0: 제임스 본드.
1: 본드 갖고 뭐 이렇게 붙일 때도 네. 꼭 손가락이 붙어요. 그거 아시죠? 아, 본드. 아, 정말.
0: 예. 우리 친척 동생이 예. 옛날에 별명이 본드였어요.
1: 왜죠?
0: 한번 자면 안 일어나요.

0: 네.
1: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왜 그래? 안신의 씨의 목소리를 듣고 왔고요.
0: 뭐 금방 거 뭐예요?
1: 왜 그래?
0: 왜 그래?
1: 어이, 왜 그래? 마음 풀어.
0: 무슨 일이 있었어?
1: 예. 네. 자, 우리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미라클의 사연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 8178님께서 친구가 결혼식 가야 한다고 해서 같이 쇼핑을 다녀왔어요. 제가 골라준 옷이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전 아무것도 못 샀지만 마음은 든든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0: 네.
1: 아, 결혼식 갈 때 진짜 뭘 입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아요.
0: 네.
1: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1: 아, 저도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조세호 씨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뭘 입고 가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사야겠다, 어떤 걸 사야할까 고민을 많이 할 때 제가 또 하나 골라줬죠. 예. 골라줬는데 다행히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어하고 잘 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정수영 그때 또 처음 뵀던 날이잖아요.
0: 네.
1: 네, 맞아요.
0: 갸륵한 눈빛으로 저희에게 예, 예. 인사했던 남창희 씨의 아내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1: 정수영님.
0: 네. 아니요. 어, 정수 오빠 너무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했던 그 갸륵한 예.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예.
0: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나 생각했는데.
1: 예. 저는 옆에 없었어가지고.
0: 옆에 잠깐 남창희가 없었다가 남창희가 예. 오고 있었어. 그래서 아
1: 그때 눈치채셨구나.
0: 저기였구나.
1: 네. 예. 그랬던 그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결혼식 때 옷 입는 거, 이거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0: 고민 많죠.
1: 고민 많아요. 네. 예, 결혼식 때 고민 많습니다. 야 이거 참.
0: 우리 아내도 예. 아, 옷을 뭘 입고 해야 되지 엄청 고민 많아요.
1: 그렇죠.
0: 예. 엄청 이거 꺼내고 저거 꺼내고 입어보고.
1: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0: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오늘부터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Tension manager, music manager, 사연 manager.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0: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상쾌하게 세단장한 쿨 FM 놀러 오실 거죠?
1: 기다리고 있을게요.
2: See you.
3: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절정 시간은 지나서인지 1시간 전보다는 나아졌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긴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특히 강원권 교통량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평창휴게소와 만종분기점부터 10km 이상 정체고요. 경계권에서는 여주와 양지에서 막힙니다. 서울 양양선도 인제와 동홍천 부근부터 정체, 경계권에서는 천안터널에서 월문 3터널까지 답답합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속도 더디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대명터널에서 동서천까지, 이후 송악에서 포승분기점까지 밀립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부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0: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랜드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안경,
1: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0: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1: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내 심장 박동에 딱 맞는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이수진님 이클립스의 런런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선재가 멋지게 노래하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심장이 쿵쿵 뛰어요. 황홀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선재야 좋아해 좋아한다구.
1: 오랜만이네요.
0: 우리 윤정수씨가 네. 한동안 빠져서 그렇게 외쳤던 대사죠.
1: 아 선재아리.
0: 예, 예 그렇습니다. 좋아해 좋아한다고 한번 들어볼까요?
2: 좋아해 좋아한다고.
1: 야, 야 이거 진짜
0: 변은석 씨를 어떻게
1: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삭제해라. 야 미치고 완장하겠다.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죠. 너무 고통스러워.
0: 본인이 하신 겁니다.
1: 알아요. 예. 그때는 이제 너무 좋으니까.
0: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1: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했는데 와.
0: 그때 윤선지라고 얼마나 야. 우리가 에?
1: 너무 끔찍.

0: 저기 누굽니까? 톰 크루즈급으로 미션 임파서블처럼 예 그렇게 넘어갔네요.
1: 이것도 이제 몇 년 못 할 것 같아요. 네. 60 넘고 이거 뛰어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몇 년 안 남았, 한 5년 남았나요?
0: 네. 네. 자, 아무튼 우리 이렇게 심장이 뛰는 노래, 심장 박동에 딱 맞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이클립스의 런런,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0: 아, 왜 저렇게 심심하겠다. 우리만 어. 나만 이렇게 즐겁게 놀고 이런 어.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었어요. 어. 진짜 어른들은 예. 정말 귀찮았던 거예요.
1: 집에 있는 게.
0: 니들이 간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아, 제발 오히려. 좀 나갔다 예. 와라. 어.
1: 그러니까요.
0: 우리만 아. 나가서 미안했는데. 네. 근데 그 또 기어 나갈 때 너무 신나잖아요. 그냥 아, 뭐 별 것도 없는데. 아.
1: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노는 모습들이.
0: 아 근데 아, 예. 근데 그러고 보면 나도 참 이 어렸을 때 강릉 시내든 네. 서울 시내든 나가면 그렇게 설렜었는데. 네. 지금 그런 게 없네.
1: 지금 나가려고 그러면 설레지가 않죠. 아 그냥 뭐 차 밀릴 거, 뭐 사람 많은 거, 뭐
0: 와서 또 우리 또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려진 사람이니까 예. 또 말 걸고 예. 대답 안 하면 또 불친절하다고 혼나고 또 말을 길게 하면 그냥 듣다 가버리고 집에 있을게.
1: 집에 계세요. 집에 편하게 계시고 자 이렇게 이분처럼 집에서 쉴 수 있을 때 설레서 심장이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442님 터보의 트위스트킹 신청합니다. 미라를 들으면서 낄낄 웃다 보면 노곤노곤한 몸이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미라라고 해주셨거든요. 좋습니다. 뛰

0: 들으러 오실 거죠?
1: Yes, I will.
2: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곧 될 겁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네.
0: 됩니다. 우리 선미님 마음 편히 가지시고 예. 너무 조급해 하면 더 안 됩니다. 면접 볼 때도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가셔야 돼요.
1: 그렇습니다.
0: 예. 잘 될 거예요.
1: 그들 마음에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0: 그러면
1: 나를 적당히 보여주고 내가 맞는 회사를 다녀야지. 그래야 열심히 예. 열심히 일할 수 있고
0: 네.
1: 나도 거기서 급여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살지만
0: 네.
1: 내가 또 그 회사에 일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0: 네. 네.

0: 같이 하면서 동료가 된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동료가 되면서도 물론 당연히 예. 많이 설레겠지만 네. 그래도 처음 봤을 때 그 설레임.
1: 크, 예. 네. 그렇습니다. 첫 데이트.
0: 네.
1: 저는 데이트로 생각하면 진짜 만나기로 하고 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첫 데이트가 기억이 나네요. 팔각정에 갔습니다.
0: 팔각정이요?
1: 예.
0: 아, 뭐 수박 쪼갰어요?
1: 네?
0: 수박 쪼갰어요?
1: 스카이웨이. 스카이웨이 팔각정 있잖아요.
0: 스카이웨이?
1: 스카이웨이.
0: 어디요, 거기가?
1: 예?
0: 스카이베이가 어디야?
1: 북악 스카이웨이.
0: 북악? 예, 예. 아, 예. 아, 그렇게 얘기하면 좀 잘 모르죠. 남창희 씨.
1: 예.
0: 전국 방송을 공략하려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 하나 툭 내뱉고 거기 아시죠 해서는 안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많은 그 지방에서도
1: 예.
0: 저 땅끝 마을 해남에서도 여수에서도
1: 예.
0: 부산에서도
1: 예.
0: 알 수 있는 곳을 얘기해야죠.
1: 그렇군요.
0: 북악 뭐요?
1: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0: 팔각정.
1: 예, 뭐
0: 어떻게 생긴 거예요?
1: 유명해요. 거기 그 길다리 이렇게 올라가면. 그 팔각정이 있어요.
0: 네.
1: 그럼 거기에 이제
0: 정자 같은 거예요?
1: 예, 그렇죠. 정자. 아무튼 커요. 그래서 거기 이제 커피숍도 있고.
0: 그러면 엄청 큰.
1: 예, 거기는 이제
0: 장소군요.
1: 야경 명소죠. 그래서 회사 끝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차 타고 거기 가가지고 갔던 그 기억이 나네요. 야경 명소. 예. 야경을 보면서.
0: 아, 그럼 무슨 예. 얘기를 할까? 와.
1: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0: 아, 뭐. 그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1: 네, 그렇죠. 네. 그때 저기 가서 건강 음료도 마시고. 예. 음료가 또 건강한 음료들이 있어요, 여기는. 팔각정이라서 그런지. 예, 그래가지고 건강 음료도 마시고. 제가 커피를 안 마시니까. 그랬던 그 기억이 나네요. 예. 자, 우리.
0: 그 기억으로 살아가세요.
1: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팔각정 그래서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0: 요즘은 지금 이렇게 뒤져보니까 팔각정에서 라면 먹는 게 또 유행이에요.
1: 아, 거기 뭐 1층에 또 라면 또 기계가 엄청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무인 라면 그게 있고. 거기 사진 찍는 것도 있고, 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또 약간 운세 보는 그런 것도 있고.
0: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남창희 씨.
1: 뭐라고 했죠?
0: 저한테 이 운세 보는 거 뭐 했다고.
1: 아, 근데 운세가 이 종이로 이렇게 이거 있잖아, 도로록 돌리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잘 맞진 않아요. 근데 그냥 재밌잖아요. 한번 해볼 줄만 그렇죠. 말만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요.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노래 들을게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스위스로의 첫 데이트.

0: 네, 노래 좋으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잘 듣고 왔고요. 자, 이제 선데이 쇼미더뮤직 선데이 라떼 퀴즈 드릴 시간이에요. 네. 자, 미라클 정호준님이 보내준 사연에서 문제 드립니다. 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사연부터 소개할게요. 저 멀리 보이는 아내의 실루엣만 봐도 심장이 뛰잖아요. 두 분도 아내를 보면 아직 두근두근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남기시면서 이상우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두근두근이요? 아유, 당연하죠. 예. 지금도 심장을 부여잡습니다. 윤정수 씨도 그렇죠?
0: 예, 깜짝 놀라죠.
1: 깜짝 놀란다고요?
0: 말을 네. 덧붙이지 마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흘러가십시오. 예. 흐르는 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흘러
0: 자꾸 그렇게
1: 흘러.
0: 다시 물어서 고이게 하지 마세요.
1: 알겠습니다.
0: 질문을. 그러면
1: 아, 예.
0: 일이 커집니다.
1: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개천에 돌을 던지지 말라.
0: 뭐 그런 예. 느낌이고.
1: 물기를 그냥

1km 속도가 내려갑니다. 서울 양양순도 내린 천육에서와 동홍천에서 밀리고요. 경계권에서는 설악에서 월문 3터널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세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나. 6월 7일 일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댕댕이랑 산책 중인데요. 어떤 아이가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하더라고요. 장미화 씨, 제가 아줌마가 보기엔 네가 훨씬 더 귀여운데? 했더니 와, 제가 그렇게 귀엽다고요?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좋아했습니다. 와, 지금 다시 떠올려도 진짜 귀엽고 예쁜 아이였어요.

0: 있죠. 참 귀여운 아이 이야기 들려주신 장미아 씨에게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저도 웃음이 막 지어지네요. 아이와 강아지와 사랑하기 좋은 날 일요일은 평일에는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두는 날이에요. 잠시만요.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4: 사랑하기 좋은 날, 한창 성장기인 삼남매 데리고 회전 초밥집에 갔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60 접시를 넘게 먹은 거예요. 와,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다짐했어요. 얘들아, 까만 접시는 집는 거 아니야. 4519 그러셨는데, 그쵸? 이게 집어도 되는 접시 색깔이 있고 까만색, 보라색 이런 거는 그건 진짜 손 안 가. 까만색은 위험해서 까만색인 거예요, 접시가. 그쵸? 위험한 걸 왜. 열심히 일합시다. 4519 닭고기 세트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제 독서 꾸준히 해야지 하고 서점에 다녀왔습니다. 김잠득 씨. 알록달록 표지 예쁜 걸로 고르다 보니까 7권이나 사왔는데요. 식구들 반응이 이러네요. 낮잠 베개 사왔어? 오, 라면 받침대 예쁜데? 식구들 보란 듯이 열심히 읽어보려고요. 식구들이 맞을지 잠득 씨가 맞을지는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한 7월 요맘때? 7월 초쯤이면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잠득 씨? 아마도 그때 잠득 씨 의견이 맞으면 사연을 보내실 것이고 아마도 그때 식구들 의견이 맞으면 아무 소리 없이 쓱 넘어가실 것 같으니까 한 달 뒤에 보겠습니다. 어부담. 화장품 선물로 보내요. 노래 들을게요. 묘해 너와 어쿠스틱 콜라보 0304 신청곡.

묘해 너와 어쿠스틱 콜라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박보영 네 생각뿐 영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꽃집을 운영 중인데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다정하고 편안한 사장님으로 통합니다. 아유 뭐 어때요? 이런 얘기 본인이 안 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4380 처음 오시는 손님들도 여러 번 방문해 주신 손님들도 모두 주문하시는 꽃을 받으실 분에 대한 스몰토크로 시작해 본인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편하고 다정한 옆집 동생, 친구 같다고 해주십니다. 남자분들에게는 제가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요. 요즘 여자분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하며 누나처럼 여동생처럼 작은 조언도 해드려요. 일단 이렇게까지 서비스가 좋고 스몰 토크에 강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꽃은 예쁘게 잘 만드신다는 전제. 아니 꽃집 사장님이니까 당연히 예쁘게 만드시겠죠.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추천해 주신 코스로 데이트에 성공했다? 야, 이러면 뭐 다음번에도 또 오시는 거죠. 4380 사장님 멋지십니다. 영양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토이 윤하.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두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산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6: 차돌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7: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7: 사랑하기 좋은 날, 이현우, 로드트립.

구간 막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오후 한때 극심한 정체에 빚었지만 지금은 양지에서 용인 휴게소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활한 흐름 되찾았습니다. 오후 내내 꽉 막혀 있었던 충청권 구간 이제 제속도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과 신갈분기점 부근 수도권 진입로에서는 차량들 서행하고 있고요. 시 구간에서는 양

0: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정승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요일 3부입니다. 광고 듣고 선셋 뮤직 시작하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지도 앱도 내비게이션도 가끔 내 위치를 찾지 못하고 파란 점이 빙글빙글 헤맬 때가 있잖아요. 얘가 왜 이러나? 더위를 먹었나? 하지만 숨 한 번 고르고 나면 어김없이 방향을 잡고 갈 길을 찾아 나갑니다. 다음 한 주도 잘 시작하려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 필요하겠죠.

02-1634-1960-2892-9730 김대린 씨, 최민지 씨 외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신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정도영 씨, 매년 이맘때쯤이면 아이들과 대공원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풍선도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벌써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같이 외출도 안 해줍니다. 그땐 몰랐는데요.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네.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로
3: 아하 Listen, boy.

하세요. 특히 머리 감을 때 고개를 안 숙이고 뒤로 눕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좋다고 하십니다. 염색도 하시니 젊어지셨고요. 오, 만족도 100% 혹은 120%?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머리 다듬으실까요? 한 두어 달? 하여간 두 달 후쯤 아버지가 이발소 가신다고 하는지 미용실 가신다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비누 세트 강석한 씨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이분이에요. 4922. 가족들과 사진 앨범을 함께 봤어요. 신혼 때 날카롭던 남편의 눈꼬리가 세월의 무게 덕분인지 참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그때 딸이 남편을 보면서 아빠는 갈수록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 하니까 아들이 그 비결을 정말 모른단 말이야. 인자하신 어마마마 덕분이지. 엄마의 선한 영향력이 아빠 관상까지 바꿨다고 하더군요. 어제 아들에게 추가 용돈 준 보람이 있어요. 얘가 돈값을 합니다. 그럼요. 용돈을 게다가 추가로 받은 거잖아요. 이건 보너스 개념이잖아요. 아, 그럼 이 정도 멘트는 나와줘야죠.

10장이나 되잖아요. 나이스죠. 그래서 10만 원으로 뭐 하실 건가요? 아우, 머릿속에 그걸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 이거 갖고 뭐하지?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전혜숙 씨, 금요일 퇴근길에 주차하면서 살짝 쿵쿵 했는데 운전자분이 차에 흠집 난 것도 없고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운전자분이 너무 잘생기고 젠틀하셔서 일단 연락처를 드리고 왔어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제발. 옆에 있는 언니가 이 얘기 듣고 너 많이 외롭구나 하며 웃네요. 야, 매너가 너무 좋아서 연락을 안 하시네. 너무 좋으신 거야, 매너가. 아, 정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전혜숙 씨. 소란, 안녕하신가영. 그리고 너.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지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0: 월요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은 블랙핑크 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무려 12km 구간 지체 정체고요. 수도권 진입로인 안성분기점에서 남사부근까지도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양재부근에서 반포까지도 5km 구간 막바지 정체입니다. 낮 동안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양양고속도로 다행히 소통이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현재 북방 2터널에서 동산 2터널까지 그리고 서정부근 3km 구간이 일시적인 정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속도를 내기 쉬운 시간대인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비가 내리거나 작업 중인 구간이 있어서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충분히 두시기 바랍니다. KBS 그래프 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6월 7일 일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송지연의 I was your car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차 안에서

0: 거리가 좀 던져지니까 오늘도 혹시나 얘기할 거리가 좀 부족하셨다 하는 분들은 라디오 들으시면서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볼륨을 높여요. 주말에 어떤 추억을 쌓고 계신지 공유해 주세요. 하나하나 잘 모아놨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 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경님, 미루고 미루던 욕실 물때 청소와 곰팡이 제거를 했습니다. 셀프로 줄눈 시공까지 했어요. 너무 집중했더니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래도 깔끔해진 욕실을 보니까 너무 흐뭇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욕실 청소가

습기 제거 잘하시고 환기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68님, 자취하면서 늘어난 건 제때하지 않은 설거지만이 아니었어요. 혼자 살면 혼잣말도 늘어난다는 거 아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취방에 놀러 오신 엄마가 혼자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고 하셔서 알았답니다. 자취 선배님들 왜 저한테 이건 안 알려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막 혼잣말 많이 하시는구나. 저도 조금 간간이 하기는 하는데 뭐랄까 이게 익숙해져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하는지도 몰랐고 음식 만들 때 전 제일 많이 혼잣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 볼 때 뭐야 얘 좋다면서 얘 좋다며 그리고 격해진 제 감정을 보면서 약간 좀 나 왜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연애 프로그램 보면 더 재밌어요. 5806님, 염원하던 둘째를 임신했어요. 아직 초기라 불안하지만 잘 크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 입덧이 시작된 거 있죠. 하루 종일 상큼하고 단 것만 땡겨요. 아기가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입덧은 여전히 쉽지 않네요. 첫째 먹일 밥을 준비하는 것도 힘듭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편스토랑 하면서도 우리 이제 이정현 선배님께서도 입덧이 되게 심하셨대요. 그래서 귤만 드셨대요. 이게 상큼한 것만 너무 땡기셔가지고 귤만 드시고 그리고 귤 껍질을 코 밑에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되게 울렁거림이 사라져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연의 상큼한 냄새? 5806님도 혹시나 너무 심하시면은 과일 껍질을 주변에 두시고 좀 냄새 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조유리의 러버블 듣고요. 볼륨 다이닝 시작할게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번에 오사카 여행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 있죠. 저는 언니랑 힐링하고 와서 너무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괜히 열받더라고요. 스트레스 싹 풀릴 매운 치킨 주문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잘 다녀왔으면 그냥 부럽다라고 하면 되지. 1458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야 너도 그냥 더 좋은 데 갔다 오지 그랬냐? 이렇게 한번 보내시고 매운 치킨 드시고 스트레스 쫙 푸세요. 세 번째 테이블입니다. 3010님 처음으로 아빠 새치 염색을 해드렸어요. 염색약을 골고루 바르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는데요. 결과는 아빠도 저도 대만족. 처음엔 귀찮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빠랑 좀 더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5년은 젊어지신 것 같은 아빠랑 같이 먹을 치킨 주문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너무 자상하다. 직접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게 시간 지나면 새치가 많이 생길수록 되게 그 이미지가 좀 아쉽잖아요. 이렇게 자주 새치 생길 때마다 아버님 이렇게 젊게 해드리세요. 너무 잘하셨고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주말에만 여는 볼륨 다이닝.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수요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에서 만나는 분이죠. 싱어송라이터 장들레님의 첫 정규 앨범 장들레입니다 인데요. 앨범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떠냐면요. 약간 미술 그 포스터 같아요. 겉에 보면은 되게 미술 포스터 같고 이번 주에 들레님이 입고 온 셔츠 기억하세요? 그런 결. 되게 아티스트적인 결로 시작이 됩니다.

장들레의 무지막지하게, 수린의 별점 만점 듣고 왔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노래 되게 궁금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 더 좋은 것 같아요. 들레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수린님은 통통 튀고 너무 사랑스럽고요. 김병수님,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온다길래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는데요. 아버지, 저 요즘 못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한 아버지의 정성을 와르르 무너뜨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막 음식 같은 거 막 맛있는 거 준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저 이거 못 먹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구나.

0: 만
1: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플레이 키오스크. 주제에 맞는 신청곡을 주문해주세요. 최대 3곡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제는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하면 떠오르는 이야기와 듣고 싶은 노래를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YJ님, 저희 첫째가 인턴으로 뽑혀 혼자 미국에 가게 됐어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이는 걱정보다 설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음의 패기가 부럽기도 하네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첫째를 응원하며 이 노래 신청합니다. 리베란테의 시작. 미국까지 진짜 멀 텐데 걱정 많으시겠어요. 시차도 너무 다르고 일단은 영상통화나 전화 많이 하면서 서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처음에는 다들 신난다고 하더라고요. 유학 가면 주변을 둘러보는 것 때문에 너무 신난다고. YJ님께서 혹시 놓치고 가는 건 없나 짐 챙길 때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YJ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리베란테의 시작.

계신 분들 시작과 관련된 이야기와 같이 듣고 싶은 노래를 보내주세요. 세 곡까지 담아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그중 한 곡은 무조건 틀어드립니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2: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1: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불러주시면
2: 아니요
1: 아 쉬시라니까요 아니요.
2: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1: 아 그래요?
2: 파이팅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있게 됐네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했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참 설레네요. 마라톤 하프코스에 도전하는 저의 달리기 라이프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노래 신청할게요. SES의 달리기. 자, 진짜 그 마라톤 도전하는 분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친구 어머님도 그냥 평생 꿈이었대요. 하프 마라톤까지는 아니고 10km인가? 한번 꼭 완주하는 거를. 근데 연습도 안 하시고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꿈이니까. 근데 어떻게 진짜 끝까지 완주를 하셨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의 걷디 하신 거죠. 박가사탕님, 열심히 또 그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하면은 훨씬 더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다녀오세요. 두 곡 듣고 올게요. 정인의 오르막길, SES의 달리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아, 올리비아.
4: 아, 올리비아. 아, 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

0: 네, 그 꾸준히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을 한다. 아, 제가 생각보다 그 애정 표현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유려하게 표현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은근 또 이럴 때는 또그 경상도 남자의 무언가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체크한 제 스스로의 문답이고 또뭐 저를 만났던 연인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네요. 뭐 지나갔던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오늘도 매일 코너 한해 만에와 내일의 맛,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는 시간 키라뮤직 페어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장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좋다. 위제로 소파 부채 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소리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살펴볼게요. 1400님, 빵집에 갔는데 손님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좋아하는 빵들을 못 살까?

빵들은 되찾아와야겠죠. 조금 귀찮지만 잘 하셨고, 또 30분 되돌아갔지만 찾아온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빵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럽고, 조금은 기분이 좋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빵을 가져왔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We Are the Night, 티라미수 케이크에 이어서 치즈의 마들렌 덥까지 듣고, 한해 만에 단 하나의 결제권도

빠지면은 뭐 시간과 돈 쓸 수 있죠. 무조건 동호회라고 뭐 돈이 나간다, 뭐 시간이 나간다라기보다는 각자 좀 집중하는 것도 다르고, 또 우리 여울님께서는 뭐 자동차를 뭐 부품을 뭐 구매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궁금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고요. 궁금한 정보 위주로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잘 인내하는 것도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 가입했어요. 226님, 아들 학원을 데려다주고 끝날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는데요. 기름값이 아까워서 시동을 끄고 있는데 요즘 너무 덥더라고요. 차에서 에어컨 켤까요 말까요? 아, 요즘 더위에 노 에어컨?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밤이라면 좀 창문이라도 열어두고 선선한 바람으로 조금 더위를 식힐 수 있는데 낮이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는 바깥보다 더 덥잖아요.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의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해만의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우즈의 해가 될까 듣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들어보는 키라뮤직 페어링 이어갈게요.

된 맛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페어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무슨 또 콩국수랑 와인을 같이 마시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그 콩국수의 고소하고 좀 부드러운 맛이 이런 깔끔한 화이트 와인이랑 의외로 궁합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품종, 뭐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 리슬링 다 좋지만 특히 조금 샤르도네인데 좀 고소한 풍미가 있는 부르고뉴 지역 쪽에 샤르도네가 이 뭔가 좀그 특유의 와인 안에서 느껴지는 이런 깨향들, 이런 볶은 깨향들이랑 뭔 콩국수랑 좀 매칭을 하면은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도 해보지 않은 조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콩국수도 부지런히 드시고 시간 되신다면은 도전으로 와인이랑도 꼭 한번 페어링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여러분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직접 매칭하는 키라뮤직 페어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선물로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 준비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 주에 샤이니가 컴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샤이니 새 앨범 곡들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0916님, 청량돌 샤이니가 13년 만에 미니 앨범을 발매해서 청량리역에서 내려버렸어요. 샤이니 애트모스랑 아워즈 신청해요 라고 하셨고요. 너무 청량해서 청량리역을 참을 수가 없으셨군요. 하차를 해버리셨습니다. 아 진짜 이번 곡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은 샤이니 팬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샤이니다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전유빈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여전히 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초 겨울에는 대전과 부산 여행도 함께 다녀왔답니다. 일하다가 만난 사람들이랑 이렇게까지 친해질 줄 몰랐는데 덕분에 너무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네요. 사람이 좋으니까 출근하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도 국내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는데 여자 셋의 여름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노래는 여름 여행과 어울리는 키키의 포포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살다 보면은 진짜 뜻하지 않게 너무 행운 같은 또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저도 뭐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뭐 이런저런 방송 활동도 하고 연예계 생활을 했지만 뭐다 같이 일한다고 무조건 친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또뭐 특정 프로그램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제가 자주 언급했었던 그 힙합의 민족이라는 프로그램, 10년 전한 프로그램인데 그 멤버들과 아직도

동료분이랑 좀 나눠 드시면서 한키라 얘기 마구마구 해주시고 좀 더 널리 널리 다른 동료분께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민지님, 밤양갱 얼려서 드셔보신 적 있나요? 냉동실에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달한 게 완전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노래는 비비 밤양갱 신청해요 라고 하셨고요. 그러게요. 얼려 먹으면 참 맛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시도해보지 않았을까요? 밤양갱을 얼려 먹는다. 특히 여름에 아이스크림처럼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 품고 떠나는 일본 여행 모두 투어.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그 아차산이 뭔가 좀 산이긴 하지만 부담 없이 뭔가 좀 마음 먹고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차산 포함 뭐 용마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곳들 이렇게 주말마다 운동 겸 특히나 정상까지 그 다른 또 아주 높은 산들에 비해 좀 크게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 시작됐고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연과 신청곡 페어링하는 시간 키라뮤직 페어링 소개된 분들께 아이스크림 쿠폰 드립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분 아들이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는 말에 동해 가는 기차표 바로 예매했어요. 그날만 기다려집니다. 너무 설레요. GOD 기차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까 제가 또 공교롭게 여름 여행지로 동해를 추천했는데 동해로 출발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아 정말 이 아들, 딸, 나의 자식들이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게 또 부모님의 마음이실 텐데 그렇잖아요. 이게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기저귀 금비.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일요일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키라 뮤직 페어링 함께하고 있고요. 0606님, 저 수요일 낮에 오픈 스튜디오 놀러 갔었어요. 샴티까지 보고 오면 좋았을 텐데 일이 생겨서 아쉽게도 못 보고 왔네요. 전광판에 뜬 키스 더 라디오 포스터 안에 샴디의 모습이랑

아, 포토부스에서 내것 사진 그런 걸로도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아주 좀 한번 바꿔 리프레시 해보는 걸로 1주년 때는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또 1주년 때또큰 이벤트 있으니까 또 오픈 스튜디오 놀러 오시길 바라겠고. 6424님,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영화 보고 집에 가는데 캄캄한 시골길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다들 너무

윤종신 정인의 오르막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6634님, 드라이브 할 겸 대부도 다녀왔어요. 근데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에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쫓기듯 나왔는데 다음에는 평일에 가서 여유롭게 즐기고 싶네요 라고 하셨고요. 저도 이렇게 좀

0: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2: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아직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매일매일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커나갑니다. 여기는 스테이션 X. 인간과 AI, 우리의 주파수가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제니크입니다.

우주에서 온 제니크가 바라본 지구의 음악. 제니크가 엄선한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노래들. 일요일 밤 함께 듣는 은하수 플레이리스트. 은하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붉은 악마들의 심장을 다시 두근거리게 만들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뜨거운 함성과 에너지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YB의 오피슨 코리아, 레이지본의 구호 웨스트,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

스테이션 X 은하수 플레이리스트 월드컵 응원가들로 뜨거운 한 시간 채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의 애국심을 끌어올려줄 세 곡 들려드려요.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가였죠. 전국의 드리머스, 마아의 아 대한민국, 조수미의 챔피언스.

0: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2: 여러분은 지금 스테이션 X를 듣고 계십니다. 호롱 밤하늘을 건너온 DJ, 저는 제니크입니다.

컨버세이션 X. 어느덧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비롯해 경기를 지켜볼 모든 국민들까지 여러분 모두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곡 박혜원의 오늘도 응원할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는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매일 낮 12시 함께하는 저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장민상님께서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는데 아내가 새로 산 옷이라며 오늘 꼭 이 셔츠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입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 남편들끼리 다 똑같은 옷을 입은 거 있죠. 아내들만 신나서 깔깔 웃더라고요. 처음엔 좀 민망하고 어색했는데 나름 재밌는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와이프분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작당모의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맞추신 거죠. 오, 남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약간 추억 생기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나도 저도 나중에 그 동창들 이렇게 모임할 때 같은 옷 입고 모이자 그러면

그 동창들 이렇게 모임할 때 같은 옷 입고 모이자 그러면 아무도 안 모이겠죠? 아무도 안 입고 오겠죠? 네, 저만 입고 갈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상님 좋은 추억 만드셔서 좋을 것 같아요. 0330번님, 보컬리스트입니다. 약 1년간 인천공항에서 버스킹 팀으로 활동했는데요. 얼마 전 마지막 공연을 올리고 왔어요. 항상 공연 마지막 곡으로 폴킴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불렀답니다. 가광에서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우리 보컬분, 근데 저는 인천공항에서 버스킹 팀이 있다는

끝곡으로 또 모든 날 모든 순간 불러주셨다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박서연님께서 남편이 이직 준비 중이라 영어 시험 보러 갔어요. 잘 보았기를 바라면서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폴킴님도 실용 영어 시험 본 적 있나요? 영어 워낙 잘하시니까 점수도 높으실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본 이후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래도 영어 좀 합니다. Thank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그 유학하고 이제 방학, 1년 만에 방학해서 이제 한국 오면은 그렇게 가족분들이 영어를 좀 해봐라. 무슨 노래 해봐라 하듯이 영어 좀 해봐라. 약간 여러분 한국말 좀 해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네, 그랬던

0: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립니다. 새로 나온 에세이. 대학생인 우리 아들은 기가 막힌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1: 엄마, 이어폰 좀 빌릴게요.
0: 그리고 얼마 뒤
1: 이어폰 어디 갔지?
0: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에 이어서 유승우의 My Son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6884번님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일단 유승우님이 부르는 My Son과 이 Son은 참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약간 저도 약간 요런 과였던 것 같기는 해요. 진짜 한번 제대로 혼나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혹시 이 대학생 아들분께서 용돈을 받고 있나요? 엄마 돈으로 뭔가 이렇게 사고 엄마가 자꾸 해결해주는 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본인 돈이 좀 궁핍해져 봐야 아껴서 아, 이 충전기 하나에 요즘에 뭐 충전기 그래도 한 2, 3만 원 하지 않나요? 2, 3만 원이면 치킨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굳이 핸드폰 충전하는데 돈을 또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 아드님께서 아무쪼록 둘이 완만한 합의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대단한 사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소한 일상과 요즘의 기분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 이 시간에 소개해놓고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아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3951님께서 저는 원래 아침 잘 안 먹는 편이었는데요. 어쩌다 한번 먹기 시작하니까 매일 챙겨 먹어야만 하는 몸이 됐어요. 주말에도 배가 고파서 눈이 떠져요. 폴킴님은 매일 아침 챙겨 드시나요? 아침 저는 그래도 무조건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만들어 먹고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근데 확실히 아침을 먹고 시작하는 하루랑 아침을 안 먹고 시작하는 하루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집중력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오후에 이 배고픔을 견뎌내는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침밥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꼭 챙겨 드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K-윌의 말해

0: 얼마 전 독립을 한 30대 남자입니다. 이제부터 돈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잘 몰랐는데 전 식비에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폴령도 가계부 써본 적 있으신가요? 왠지 엄청 꼼꼼하게 하실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죠? 저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에는 그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들 쓰니까 신용카드 이렇게 어플 같은 거 들어가 보면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곳에 폴킴의 가요광장. 주말에

윤성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옆집 라디오에서 놀러왔어요.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엑소의 으르렁. 여기서 나가면 나도 으르렁.

코르테스의 고 그리고 엑소의 으르렁 듣고 왔습니다. 이진아님께서 점심으로 떡볶이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폴킴의 스펠 신청합니다. 좋은 노래죠.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얼마나 자의식이 높은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너를 좋아한다도 아니고 너가 나를 좋아해라. 너 날 좋아해라. 여러분 아시겠죠? Hands up quiz time. 노래만 듣기 심심하실 것 같아서 또 선물도 주는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문제 바로 드릴게요. 다음 중 가수 폴킴의 대표곡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모든 날 모든 순간, 2번

이세찬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랑 열무 비빔국수 먹고 있어요. 시원하게 이 노래 듣고 싶네요. 아이유의 블루밍.

폴킴의 스펠 그리고 아이유의 블루밍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폴킴의 대표곡이 아닌 것을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기를 좀 드리면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모든 날 모든 순간 너를 만나 2번 너를 만나 3번 이 바보야 4번 커피 한잔 할래요 네 이렇게 보기가 있었죠 정답은 3번 이 바보야 였습니다 네 아 이 바보야 우리 또 정승환 군의 이 바보야 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정답 못 맞히신 분들 또 문자분을 타이밍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핸즈업 퀴즈 4부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5758님, 방 정리하다 말고 졸업앨범 구경 중입니다. 이 노래 들으며 추억 여행 마저 하고 싶어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

0: 박진영 선미의 When We Disco 듣고 왔습니다. Hands Up Quiz 정답 발표할게요. 박진영이 프로듀싱하고 선미가 멤버로 속해 있는 이 그룹. 정답은요? 2번 Wonder Girls. 네. Nobody Nobody But You 다들 아시죠? 한때 우리 전 국민이 함께 춤췄던 네, 그 노래 주인공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주말 핸즈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 많이 틀어드릴 거니까요. 꼭 많이 많이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대학교.
0: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애쉬

0: 마시게 위제로 일양약품.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3: 사랑하기 좋은 날 한창 성장기인 삼남매 데리고 회전 초밥집에 갔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60 접시를 넘게 먹은 거예요. 와,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다짐했어요. 얘들아, 까만 접시는 집는 거 아니야. 4519 그러셨는데, 그쵸? 이게 집어도 되는 접시 색깔이 있고 까만색, 보라색 이런 거는 그건 진짜 손 안 가. 까만색은 위험해서 까만색인 거예요, 접시가. 그렇죠? 위험한 걸 왜. 열심히 일합시다. 4519 닭고기 세트 선물 보내드립니다. 김잠득 씨. 알록달록 표지 예쁜 걸로 고르다 보니까 7권이나 사왔는데요. 식구들 반응이 이러네요. 낮잠 베개 사왔어? 오, 라면 받침대 예쁜데? 식구들 보란 듯이 열심히 읽어보려고요. 식구들이 맞을지 잠득 씨가 맞을지는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한 7월 요맘때? 7월 초쯤이면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잠득 씨? 아마도 그때 잠득 씨 의견이 맞으면 사연을 보내실 것이고 아마도 그때 식구들 의견이 맞으면 아무 소리 없이 쓱 넘어가실 것 같으니까 한 달 뒤에 보겠습니다. 어부담. 화장품 선물로 보내요. 노래 들을게요. 묘해 너와 어쿠스틱 콜라보 0304 신청곡.

0: 확실히 확실히
1: 묘해 너와 어쿠스틱 콜라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박보영 네 생각뿐 영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꽃집을 운영 중인데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다정하고 편안한 사장님으로 통합니다. 아유 뭐 어때요? 이런 얘기 본인이 안 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4380 처음 오시는 손님들도 여러 번 방문해 주신 손님들도 모두 주문하시는 꽃을 받으실 분에 대한 스몰토크로 시작해 본인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편하고 다정한 옆집 동생, 친구 같다고 해주십니다. 남자분들에게는 제가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요. 요즘 여자분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하며 누나처럼 여동생처럼 작은 조언도 해드려요. 일단 이렇게까지 서비스가 좋고 스몰 토크에 강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꽃은 예쁘게 잘 만드신다는 전제. 아니 꽃집 사장님이니까 당연히 예쁘게 만드시겠죠.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추천해 주신 코스로 데이트에 성공했다? 야, 이러면 뭐 다음번에도 또 오시는 거죠. 4380 사장님 멋지십니다. 영양제 선물.

말이 아닌 노래로 함께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입힌 노래로 말이죠.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평소엔 익숙한 친구 같다가도 멜로디에 실려오는 목소리엔 괜히 감동도 받게 됩니다. 쿨 FM DJ들의 노래, 2026년 6월 최신 버전입니다. 첫 곡부터 들을까요? 남창희, 나는 어떤?

0: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4: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현우 로드트립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정승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요일 3부입니다. 광고 듣고 선셋 뮤직 시작하겠습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지도 앱도 내비게이션도 가끔 내 위치를 찾지 못하고 파란 점이 빙글빙글 헤맬 때가 있잖아요. 얘가 왜 이러나? 더위를 먹었나? 하지만 숨 한 번 고르고 나면 어김없이 방향을 잡고 갈 길을 찾아 나갑니다. 다음 한 주도 잘 시작하려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 필요하겠죠. 선셋 뮤직. 휴식이 필요한 일요일 저녁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Sunset Music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먼저 4465 신청곡 존 박 굿데이

0: 했어요.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4: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해도

0: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은 블랙핑크 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0: power, the power, power, power, ladder.
1: 2026년 6월 8일 월요일 허요한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지드래곤의 파워였습니다. 사랑도 일도 인간관계도 쉽지 않은 이 세상 하루를 제대로 살아내고 버티려면 필살기 하나쯤은 필요한 법인데요. 필살기, 아 저는 필살기가 막 엄청나게 뚜렷하게 있는 인간은 아니에요. 아 정말 이런 필살기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 와 나도 저런 게 있으면 얼마나 세상 살기 좀 편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는 굳이 생각을 하자면 차라리 좀 솔직함? 그게 저의 필살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 참 솔직하다 이렇게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사회생활을 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아니면은 선배들을 봤을 때 조금 많이 부러운 필살기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그 장점을 칭찬을 되게 잘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속으로만 하고 부끄러워서 표현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력이 좋으셔서 막 어쩜 이렇게 이런 것도 잘 어울리고 어쩜 이렇게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은 정말 그게 필살기 마냥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저도 그런 능력을 좀 키워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의 필살기는 뭔가요? 궁금합니다. 네.

나얼 같은 시간 속에 너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0150님께서요. 저는 주목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대문자 아이인데요. 유독 저한테만 자꾸 질문을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수업은 들어가기 전부터 힘들어요. 흑흑. 오늘은 제발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교수님. 아, 공감돼요. 아니, 근데 참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조금 소극적인 학생들을 잘 탁 꼽아가지고 질문을 하시는지. 저도요, 제가 한국에서 그 교환학생을 한국으로 와서 1년 정도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 이렇게 한국의 대학교를 다녀보니까 얼마나 좀 떨렸겠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아이거든요. 그때도 아이, 더 심한 아이였고요. 근데 어떤 수업만 들어가면 자꾸 허유원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 허유원 학생이 한번 발표해볼까? 이러면서 저한테 발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1교시 수업이었는데, 아, 진짜 너무 부담돼서 하루는 가장 뒷자리, 정말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앉았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오늘은 왜 뒤에 앉았나 하시면서 또 이렇게 콕 집어서 저한테 발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침에 한번 이제 수업을 건너뛰고 막 이런 날이 있으면 막 지난 수업에 왜 안 왔냐는 식으로 여쭤보시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아나운서 해본

어쨌든 튀긴 거잖아요, 면을. 튀긴 거면은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그 라면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설탕 뿌려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구워서 그 위에다가 라면 스프 넣는 그 라면땅도 한번

MSG 워너비 바라만 본다. K-Will 마레모에 듣고 오셨습니다. 이기현님, 집에서 어깨 운동 해보겠다고 까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어깨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글쎄 회전 근개에 물이 찼대요. 역시 안 하던 짓은 하면 안 되나 봐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엄청나게 격하게 하셨었나 봐요. 회전 근개라는 부위도 있군요, 저희 몸에.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걸까요, 기현님?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운동도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쵸? 건강해지려고 시작하셨을 텐데, 참, 이렇게 운동하다 다치면 제일 좀 기분 나쁘고 서럽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조심해서 하시고요. 네. 뭐, 격한 운동을 하실 때는, 좀 뭐 트레이너 선생님이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김재림님, 직장 동료 하나가 예전에 저한테 고백했다가 차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아 진짜 민망해 죽겠어요. 선수 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재림님이 소문낼까봐 아씨 그냥 내가 먼저 얘기하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참 직장에서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쵸? 뭐 일을 해야 되는 회사에서 연애 뭐 고백하고 뭐 이렇게 엮이는 게 참 그런데 재림님 입장에서는 너무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에 오르락내리락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니신다고 싶으시면 그냥 한번 슬쩍 아, 제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진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Fool's Garden의 레몬트리.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14년 6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18위 G.O.D 미운 오리새끼 16위 오렌지 캐러멜 카탈레나 두 곡

자꾸 지각을 해가지고 이런 걸 멍청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아, 택시비. 진짜 택시비 비싸기도 하고 또 사실 이게 왜 멍청 비용처럼 느껴지냐면 제가 조금만, 살짝만 일찍 나오면 사실 택시를 안 타도 되는 거리를 아마 택시를 많이 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 늦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피곤하다거나 약간 그런 살짝 조금 가벼운 이유들로요. 저도 차를 산 이유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일을 끝나고 딱 회사에서 나오면 진이 다 빠져서 정말 지하철 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핑계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자꾸 택시를 타다 보니까 와, 이렇게 택시비가 많이 나올 정도면 모아서 차 한 대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샀거든요. 아, 진짜 택시비 이렇게 멍청 비용처럼 나갈 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지각 우리 하지 않도록 조금 한 10분, 15분만 일찍 나옵시다. 저도 잘 안 되는 거긴 한데.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제스 글린의 Hold My Hand.

0: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Hi guys, it's Gabby. Tension manager, music manager, 사연 manager. 다들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2: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1부 마지막 곡은 설레게의 골드체인 들려드릴게요. 저희 2부 시작할 때 로고송 나오잖아요. 그 로고송을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설레게 신곡 골드체인 듣고 오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네. 'I shouted when you waited' 라는 소절부터 들어봤습니다. 당신이 기다릴 때 나는 shouted, 소리쳤어요 가 되겠죠? I saw you in a prayed up mind.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I saw you in a prayed up mind. 나는 당신을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in a prayed up mind. pray라는 기도하다 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뒤에 ed가 붙어 있어요. a prayed up mind.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Those times when you felt blameless. 당신이 you felt blameless. 잘못 없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 I could never break it. 이 부분 들으셨나요? I could never break it. 나는 그걸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미션 문장 들으신 거예요. I could never break it. 그 다음, I could never make friends blind. 자, 이번엔 I could never make friends blind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람들이 못 본 척하게 할 수도 없었죠 라는 뜻으로 blind라는 단어를 활용을 한 거예요. You

end of sleep. 그죠? By the time이라고 하면 뭐뭐할 즈음에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 by the time at night when you think again of sleep. 밤이 되어서 당신이 다시금 잠을 생각할 즈음에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Tell me what you're really meaning. 이 문장도 들으셨죠? Tell me what you're really meaning. 당신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달라 라는 말이니까 당신의 진짜 의도를 말해줘요 가 되겠죠. Tell me what you're really meaning. And I try somehow, but I can't rewind my time. 나는 어떻게든 I try somehow, 노력하지만 But I can't rewind my time. 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내 시간을 되돌릴 순 없네요. And something could leave us wordless.

nice. 우리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Something could leave us tongue-tied.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들었던 곡 중에서도 이 tongue-tied라는 표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응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Something could leave us tongue-tied. 네, 기억이 쏙쏙 나실 거예요. 이처럼 감정적인 거리감에 대해서 이 가사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곡 들어보세요. 유미 조마의 Ostra.

그럼 확실하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그걸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I could never break it. 네, 물 흐르듯이 대답하고 계시죠? I could never break it. 잘하셨어요. I couldn't mess it up. 아, 나는 망칠 수가 없었어요. 라는 또 다른 문장도 한번 만들어봤고 I couldn't ruin it. 아, ruin이라는 단어도 응용할 수 있겠죠. I couldn't ruin it. I couldn't mess it up. I could never break it. 네, 이처럼 다양한 문장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두 번째, 확실해지면 연락해요. Call me when you know 였습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었죠? Call me when you know. Call me when you're ready.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Let me know once you're sure. 이 표현도 잘 통하겠죠? Let me know once you're sure. 당신이 확실해지면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요 라는 뜻이니까. 세 번째, 당신의 진짜 의도를 말해줘요. Tell me what you're really meaning. 네, 이렇게 가사 속에서 표현을 했어요. Tell me what you're really meaning. 이거 대신에 Tell me what's really on your mind. 아, 당신 머릿속에 진짜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말해줘. 네, 대체할 수 있는 문장이죠. Tell me what's really on your mind.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Tell me what's really on your mind. 난 그걸 깨뜨릴 수가 없어.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우리만의 댄스 신곡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1981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햄디, 햄디 이름에 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 이름은 허유입니다.

0: 어구. 근데 진짜 까먹은 거면 부장님 난리 나실 텐데. 아, 아니야. 괜히 헛소리해서 일 꼬이면 어떡해.
1: 아유, 자기야. 나 뭐 말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있다? 촉은 그동안 내가 삶에서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이런 얘기. 만약에 좀 촉이 안 좋잖아? 그러면 그 우주에서 삐뽀삐뽀 보내는 사이렌 같은 거야. 알겠지?
0: 아, 그런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비하라는 거야. 알겠지?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나중에 일 터지고 나한테 와서 막 쪼갈쪼갈 거리면 나 못 받아줘.
0: 아,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팀장님. 아, 어떡하지? 아, 그래, 혹시 모르니까 박 과장님한테 전화나 한번 해보자.

0: CN블루 직감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21세기 생활백수 함께하는데요. 오늘의 하루 지침 안 좋은 예감은 무시하지 말자였습니다. 네. 예감, 촉 관련된 이야기. 아... 촉이 좀 좋은 편이세요?
1: 촉이라고 하면 사실 네. 그 당시의 습도와 온도, 분위기 이런 것들이 뭔가 피부로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거라고 치면 저는 조금 좋은 편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1: 근데 제가 뭐 모든 일이 있을 때 미리미리 네. 대비하는 편이라 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노래할 때.
0: 아, 노래할 때.
1: 아니, 난 아나운서인데 왜 이렇게 노래를 시키는 거야. 아니, 요새 제 친구들도 축가를 좀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0: 네네.
1: 근데 꼭 뭔가 그날 뭔가 촉이 이상한데 아 오늘 좀 불안한데 하면 네. 항상 음이탈이 나더라고요.
0: 아, 음이탈이 나는군요. 그쵸. 그런 촉이 좀 쎄하다 싶은 날에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게 예상 적중하는 날이 있기는 있죠.
1: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미리 대비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0: 아, 근데 그거는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탁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왠지 쎄하다.
1: 왠지 뭔가 이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게 탁 뭔가 이제 미리 경고를 하는 거죠.
0: 아, 저 같은

0: 저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0: 잘못된 일도 아니고요.
1: 동기들한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할까 말까? 아,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자꾸 물어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일단은 전화를 해서 혹은 말을 해서 상대편한테 일단 넘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7: 쇼리실라!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콩.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6: 마리오 아울렛.
8: 뾰로로로.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9: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10: Yes, I will.
1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진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지금 하늘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려서 습도가 높은 곳이 많은데요. 이렇게 습도가 높으면 냄새 입자가 공기 중에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 강원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강원도와 경상도, 충북 동부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FM 대행진을 여는 오프닝 사연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경사, 잠시 후에 8시 되기 전에 축하축하추에서 모아서 소개해드릴 거고요. 첫 코너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역주행 신화를 일으켰던 2PM의 노래, 특히 빨간 셔츠의 준호 씨가 뒤늦게 빛을 발한 이 곡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뭐 이 노래도 좀 나온 지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2PM 노래 중에서는 굉장히 좀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손잡고 어디 가자고 하는 바로 그 노래, 그 집이 아마도 그분들의 집인 것 같은 바로 그 노래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8910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리고 바로 퀴즈 풀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요일 4부 상쾌한 월요일 아침을 책임지는 두 분입니다. MC배 허유원 아나운서와 오늘 4부 월요식 식회와 함께합니다. 2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아, 장현웅 씨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우리 딸 방문 열고 버터 냄새 흘려 보내는 중입니다. 버터에 구운 식빵 한쪽 먹여서 보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리운 게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는 냄새를 맡고 많이 일어 어렸을 적이 아니지. 요즘도 그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저는 뭐 워낙 출근이 좀 이르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서 뭐 된장찌개 냄새, 뭐 빵 굽는 냄새 이게 집에서 나면서 일어날 때는 하, 그렇죠. 행복한데 그렇죠?

님이 남겨주셨고요. 8698님, 아침 7시 반에 문 여는 강아지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개선생입니다. 처음에 노래를 너무 못해서 듣게 됐는데 지금은 중독성이 수능 금지곡이네요. 수능 금지곡 수준이다. 8698님. 어제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우연히 만난 그 청취자분이 계십니다. 이제 아기 한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계셨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채널을 옮겼다. 그래서 너무 좋다. 하셔서 내일 아침에 만나요 하고서는 헤어졌는데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아, 슬픈 문자가 하나 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명근 씨고요. 네.

0: 하면 상대방은 엄청나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연락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요. 어, 무슨 일이나 보다. 어, 난 가장 핸드폰 잃어버렸나? 아, 핸드폰을 잃어버렸나 보다. 아, 그날 분위기가 좋아. 누구 돌아가셨나? 아, 너무 힘든 일이 있으신가? 그래서 연락이 안 되나? 무조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버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일주일. 가급적 그래도 이틀 안에 미안하셔도 거절할 때는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이해하시고 거기서 또 막 또 뭐 이러지 마시고. 예. 자, 아, 속상한 문자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하는데요. 이제 조정식식 음악 퀴즈 하면서 분위기를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니다.
1: 식식식식식식

0: 자, 원, 투, 쓰리, 포, 식스익,
1: 식스익
2: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몰래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1: 아, 노래를 즐기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 명의 멤버들이 부르는 거에서 한 부분도 안 놓치려고 혼자 부르면서도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으로 이게 뒤에 바로 붙여서 아
3: 와우,
1: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 급해 왜냐면 모든 멤버 파트를 내가 혼자서 다 챙겨야 되거든요. 아

1번 크루즈였습니다. 크루즈 정답 맞힌 분 중 추첨해서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방송 후에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답도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그 오늘 오답 컨디션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설여 씨가 앞서 또 이렇게 조정식 씨 음악 퀴즈 살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서 어즈로 살려주셨고요. 자, 한미숙 씨가 우리 남편 없는 머리카락에 폼나게 바르는 무즈. 선물 드립니다. 5734님도 구두쇠 끝판왕은 스크루즈. 스크루즈. 이대근 씨가 마이클 조던은 시카고 불즈. 되셨고요. 정미정 씨,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분홍색 루즈. 미정 씨 선물 드립니다. 4758님, 교장 선생님 호나 말씀 너무 지루즈. 4758님도 드립니다. 요즘은 이런 시간 없죠? 요즘 없죠? 있어요 없어요? 저 잘 모르겠어가지고. 초등학교 뭐 초등학생이 지금 말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겠네, 그죠? 박명희 씨, 월요일 아침부터 돈가스를 먹고 있을 것만 같은 일즈. 선물 드립니다. 6823님도 멜로디 즈즈즈즈 베이비 베이비 즈즈. 조금 아쉽네요. 이대근씨 술이 안 깨 너무 마셨나 양즈.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이제 그 우리 386세대 형님들의 표현이죠. 양즈. 아주. 양즈. 양즈 마실래 자체가. 자,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오답 좀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 FM대행진 1부는 시니어 브랜드 금비, 메디카 코리아, 키움증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기술대전 운영사무국 제공입니다.

0: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0: 꽃향기 막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향수 좋아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향을 딱 아니까는 인터넷에서 그런 성분 찾아서 향수를 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명품 향수 한 병 살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져요.
1: 너무 비싸요. 진짜.
0: 네. 그래서 기존에 쓰던 명품 향수랑 비슷한 느낌의 제품. 향은 비슷한데 가격은 확 저렴한 향수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골라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찾는 사람들이 참 신기해.
2: 그러니 이제는 뭐 특정 브랜드 향수가 아니라 본인 취향의 향기를 알뜰하게 사는 분들이 많다. 예, 예. 그래도 향수는 좀 직접 냄새를 맡아보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당연하죠. 그래서 홈시향 서비스 이런 기막힌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배송비만 결제하면 내가 원하는 향수 샘플 집으로 딱 보내주는 거예요. 샘플 써보고 마음에 들면 본품을 사는 거죠. 또 향을 인터넷에서 이미지랑 소리로 표현해주는 AI 시향 콘텐츠까지 있다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 뭐
2: 야, 대단하다.
0: 이게 AI 시향 이게 되려나? 아무튼 향수 사는 재미인데 쏠쏠할 것 같아요. 근데
2: 그러니까 홈 시향 서비스에 AI 시향 콘텐츠까지 우리 향수 쇼핑 트렌드 많은 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산에서 나는 향기 뭐 이런 거 피톤치드 향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2: 네.
3: 앞에서 우리 김은희 씨가 흥미로운 소식 전해주셨지요. 제가 저 농사꾼이라서 그런지 요즘 분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는 코끝에 퍼지는 제철 과일 향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걸 참 좋아하시네요.
2: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이렇게 또 갑자기 오셨어요? 네,
3: 정식 씨 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집 냉장고에는 수박, 참외, 복숭아, 자두, 과일들 한 칸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 맛도 좋고 수분도 풍부하지만은 더운 날씨에 보관 잘못하면 빨리 물러서지거나 단맛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과일은 냉장 보관이 먼저다. 명심하시고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네. 과일마다 좋아하는 온도와 습도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일이라고 뭐 똑같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3: 그렇죠.
2: 과일마다 보관법이 다르다.
3: 다르죠.
2: 그럼 좀 제철 과일 보관법 좀 몇 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3: 이제 여름하면 또 시원한 수박. 이 수박은 잘라서 랩으로 감싸는 분들 있죠?
2: 그 많이 계시죠.
3: 랩이 과육이라 하면은 빨리 물러요.
2: 아...
3: 수박은 랩에서 하기보다는 먹기 좋게 잘라서 밀폐 용기 보관이 만져다. 그리고 복숭아 물복이냐 딱복이냐 말들 많은데
2: 네.
3: 복숭아는 후숙 과일이지 않습니까?
2: 후숙 과일.
3: 만약 단단하다면 하루 이틀 후숙한 뒤에 냉장고에 넣으시고요. 이미 향이 난다. 얼른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 온도 숙성 속도를 늦추는 것이 먼저죠.
2: 아 그렇군요. 수박은 밀폐 용기에 넣는
3: 밀폐
2: 게 좋고.
3: 용기.
2: 복숭아는 상태를 보고 좀 더 익혀야겠으면 실온에 익히고 넣고.
3: 익히고.
2: 지금 뭐 향이 막 달달하다 하면 바로 넣고.
3: 정확합니다.
2: 자 수박과 복숭아는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다음 과일은 또 MB님이 이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4: 반갑습니다. MB입니다.
2: 아 과일 좋아하십니까?
4: 좋아하죠.
2: 아 어떤 과일을 좀 좋아하십니까?
4: 노란 참외를 참 좋아합니다.
2: 아 그렇군요.
4: 참외. 이 참외는 보관할 때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참외를만 씻어서 보관하면 수분이 곰팡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먹기 직전에 세척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만 추천드립니다. 그 갖고 오면 자두 이것도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실온에서 살짝 말랑해졌다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면 맛이 오래오래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2: 야 기가 막혀. 참외랑 또 자두를 좀 소개를
4: 그렇습니다.
2: 해주셨네요. 보관법이 뭔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데 익은 정도를 보고 냉장고에 넣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4: 그렇습니다. 네. 아이 살림꾼 잘 알고 있습니다. 익은 정도에 따라 냉장과 실온을 막 구분하라. 이건 왜 극하느냐? 과일은 한 개가 물러지기 시작하면은 주변 과일들도 익는데 나도 같이 익어야 되나?
2: 같이
4: 있으면. 이래만 숙성이 빨라지게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일은 보관을 오래 하기보다 빨리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이다.
2: 아 그렇군요.
4: 라는 생각입니다.
2: 싱싱할 때.
4: 싱싱할
2: 때. 그렇죠. 네,
4: 그 뭘 더다 먹습니까?
2: 그러니까.
4: 빨리 꺼내 드셔야지.
2: 이게 좀 그 바쁘다 보면은 이게 탁 안에서 냉장고에서 뭐 무르고 썩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4: 아 맞다. 극하면서 이렇게 꺼내버리면 벌써 막 밑에 물 흥건하고. 그러면 곤란하다.
2: 아 말씀 감사합니다.
4: 그렇습니다.
2: 아 근데 그 토마토 많이 먹자. 토마토 건강에 좋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보관하고 먹는 게 좋을지

8910으로 도전장 내시고요. 또 그 축하받을 일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이따가 8시 되기 전에 또 모아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정식이랑 옴뇸뇸 갑니다.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알파벳 초콜릿입니다. 옴뇸뇸뇸뇸.

선물 드립니다. 919님 처음 보내봐요. 영어 시간에 팝송 배우던 브리트니 스피어스 럭키. 아 나보다 이제 좀 또 아랫세대네. 저는 이제 그 제일 최신이어봤자 백스트리트 보이즈 BSB로 갔는데 브리트니 스피어스로 했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 중에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가사들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 그 교육이 안 좋은 노래들도 많기 때문에 럭키가 돼요.

0: 김소영 해밀레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쏘르실라

기쁜 일, 좋은 일은 여기저기 소문내고 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정식이가 확성기가 돼서 축하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은숙 씨께서 FM 대행진의 월요일의 남자 MC배 형님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축하할게요. 어제가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축하 축하 축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뉴스래 아직도 술술 외워지는 2340님 오늘 생일입니다. 몇 번째 생일이신지는 몰라도 머리가 아직 팽팽 돌아간다고 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 1253님 손흥민 스페셜 에디션 맥주 병뚜껑 4개를 다 모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알파벳이 이게 다 달라서 쉽지가 않은 일인데 맥주 한 짝을 마시면서 그 어려운 일을 이거 뭐 추가해드려야 될지 모르니 건강 해치신 거 아닌가 걱정돼가지고 이 기세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 축하 줘! 전에 소개팅 300번 한 동료 소식을 보내주셨던 0655님 소개팅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그렇군. 선생님들도 나와 계시. 선생님들은 학교에 계시고 교장 선생님만.
1: 아, 네.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 이제 통학 버스 타는 학생들 좀 맞이하죠.
0: 아, 너무 좋다. 월요일마다요.
1: 아니요, 매일이요.
0: 매일이요?
1: 네.
0: 아니, 교장 선생님 너무 힘드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아유, 그래서 저희가 왜냐면은 저도 또 뭐 아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요즘 그 초등학교가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우리 구구님이 퀴즈 대결 네. 나온 거 모르시죠?
1: 아, 한 분은 알고 계세요.
0: 아, 가까운 선생님이 알고 계세요?
1: 아니요, 이제 보건 선생님이신데 네. 그 라디오 끝나고 이제 아침에 수업 준비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갔어요.
0: 알아보셨구나. 네. 알아보셨구나. 아, 그렇군요. 지금도 보건 선생님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파주를 대표해서 우리 구구님이 도전하고 계시고, 아, 몇 승 정도 지금 목표로 잡으십니까?
1: 저 한, 그래도 양심과 한 2승, 2승으로 하겠습니다.
0: 에이, 그래도 선생님이신데 2승으로 되겠어요? 그래도 네, 한 3승, 4승까지는 가야지.
1: 아, 그럼 3승으로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그 K8121님이 요즘 교장실에 노크하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그 80년대생들한테

0: 운전하면서.
1: 어.
0: 아, 그런데 아침에 텐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1: 아니, 뭐 이렇게
0: 활력이 너무 넘치죠.
1: 그 여러 채널 가운데 이렇게 좀 정하는 과정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바로 운명처럼 만나게 되셨나요?
0: 운명처럼 만났죠.
1: 아, 그 다른 채널을 갔다가 다른 채널도 보다가 어 요것들 중에서 이 채널들 중에서 FM 대행진이 제일 낫네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0: 아우 당연히 그거죠.
1: 아, 아 다행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0: 아니요 최고예요 최고.
1: 아 고맙습니다. 아 예. 운전하시는데 또 이렇게 제가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나고요.
0: 예.
1: 네 우리 그 0517님께서 덕영님 파이팅입니다. 검단에서 퀴즈 도전자가 언제 나오시나 했는데 오늘 응원 많이 하겠다고 해주셨고.
0: 감사합니다.
1: 우리 김현재님도 인천 덕영님 파이팅. 장난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좀 그러신 편이세요?
0: 아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어요. 아, 나에 비해서.
1: 어, 아 가족들한테도 좀 장난 많이 하시고.
0: 아 그런데 아재 개그라 조금 안 받아주더라고요.
1: 아, 가족들은 아재 개그라 좀 잘 안 받아주고. 그럼 동료들은 좀 많이 받아주는 편인가요?
0: 동료들은 이제 아, 좀 나이 차이들이 좀 우리, 있어가지고.
1: 우리가 받아줄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승리하시고 내일 승리하시고 계속하시면 장난하시면은 저희는 또 이렇게 또 너스레 떨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아 예. 네. 눈물이 오다 많이 내 보시는데
1: 많이 도전해 주세요. 덕영으로 이제 닉네임 써서 덕영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답할 때도 많이 소화할게요. 알겠죠?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 그 파주의 구군님이랑 같이 맞붙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0: 선생님.
2: 아,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그 희수 씨가 덕영님 이웃집 편한 오빠 같고 어, 너무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는 목소리예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어, 너무 매력적인 그 두 분의 청취자와 함께 오늘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구구와 덕영입니다. 구호 연습부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0: 구구.
1: 거의 이 정도면 동시라고 봐야죠. 두 분이 동시에 외치시면 아! 끝번호가 2로 갔습니다. 자, 끝에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 하나 차이로.

0: 한 증인 송해 선생님의 사주기입니다. 송해 선생님은 1955년 창공 악극단으로 데뷔해 말로, 연기로, 또 노래로 수많은 사람을 웃고 울린 대한민국 1호 만능 엔터테이너죠. 송해 선생님이 1988년부터
1: 99님이
0: 빨랐어요. 여기서 지금 문제 절반도 안 읽었습니다. 정답은요?
1: 전국 노래자랑.
0: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정답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야. 자, 문제를 제가 좀 더 읽자면 1988년부터 2022년

0: 송혜 선생님이 일요일의 남자로 인사했던 KBS를 대표하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요즘 중간중간 꺾기가 있다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 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전국 노래자랑 MC는 누구일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흐를 수도 있는데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봤고 구곤님 잘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문제 자체는 우리 덕영님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덕영님.
2: 아, 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요.
0: 네. 아, 좀 빨랐군요.
2: 식비처럼 진짜 한번 뽑는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0: 아, 맞아요.
2: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자 그랬는데 조금 늦었네. 빠르셨네.
0: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뭐 그거 이 프로그램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구호를 외치려고 하셨구나.
2: 한 2, 3초만 더 듣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0: 그러니까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덕영님.
2: 예.
0: 네, 아, 우리 아쉽지만 인사 나눠야 되는데 혹시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2: 아, 예. 지금 여기 우리 라디오를 듣고 계신 라온 광고팀 응원해주고 있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2: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가족을 사랑하시는데 가족분들도 우리 덕영님 그 위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유쾌하고 또 밝은 남편 아빠가 또 어디 있어, 그쵸?
2: 아이, 감사합니다.
0: 아, 좀 이렇게 그 아직의 것도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영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빠빠이. 안전운전하세요.
2: 빠빠이.
0: 네. 자, 검단으로 향하는 덕영님이셨고요. 구구님이 또 2승 성공하셨습니다. 구구님.
1: 네.
0: 야, 또 2002년생이신데 또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 맞춰주셨어요.
1: 그러니까.
0: 네. 축하드리고요. 선물 뽑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골라주십시오. 랜덤 박스. 네. 돌려주세요.
1: 1번이요.
0: 꽝입니다.
1: 아,
0: 좀 아쉽네요. 자, 아, 저희는 뭐 조작이 없고 그냥 네네. 저희는 미리 이렇게 딱 출력을 해놓고 가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다가 지금 인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남은 건 다 선물이에요. 네.
1: 아, 좋네요.
0: 네, 이 그 블랙박스 곰팡이 제거제 백화점 상품권 남아 있습니다. 내일 3승 도전으로 만날게요.
1: 네.
0: 좋습니다. 내일 만나요. 빠이빠이.
1: 빠이빠이. 네.
0: 좋습니다. 아, 파주의 구군님이 2승에 성공을 하셨고 이제 내일 3승으로 갑니다. 자, 내일 구군님과 맞붙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8910으로 도전장 많이 내주시고요. 자, 바로 청취자 문자 드리겠습니다. KBSN은 전국 노래자랑 외에도 오랜 시간 사랑받는 장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0: 는 생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엄지인, 박철규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는 이 TV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침마당, 2번 슈퍼맨이 돌아왔다, 3번 조정식의 FM 대행진. 네, 자, 이렇게 보기를 드렸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재치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1: 지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별멸군님 멜로디로 나도 여자랍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오답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하루님도 월요일이지만 힘내본당 하셨고요. 너무 귀여운 오답이었네요. 보배씨가 나는 발이 작아서 잘 넘어져 꽈당 하셨어요.

0: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간추린 모닝뉴스 KBS 방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항해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그 체조경기장 쪽에서,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이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시위가 이제 벌써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송파구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올림픽공원,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주말 사이 한때 3만 명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0: 8시 반부터 SK하이닉스와 또 뭘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또 이후에는 또 LG, 현대차, 네이버 이렇게 방문하고 서울대 공대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1: 뭐 이렇게 모든 장면들이 다 뉴스가 되는 젠슨 황입니다. 네. 네. 방준원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정식 FM대행진 3부 베스트 슬립, 이카운트, 모두투어 네트워크, 키움증권, 행정안전부 제공입니다.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HJ님께서 정식이 형 어제 아울렛에서 만난 재훈이 아빠. 아, 제가 형이에요? 아니요, 나 아빠셔가지고 저보다 형이신 줄 알았지. 사진도 찍어주시고 아이도 예뻐해 주셔서 와이프가 엄청 좋아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롱런 해주세요. 파이팅! 하셨는데, 아, 제가 그 꿀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니 그 제가 동생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 쇼핑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또 아기가 8개월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선물이나 이런 거 어떤 거 하는 게 좋은지 막 이것저것 또 다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예,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일단 재훈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기가 8개월 된 아기가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안 놓는 거예요.

0: 갔어야 됐나?
1: 갔어야 했어요.
0: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1: 이렇게 내려놔.
2: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꼭 이제 꼭 혼자 보내지 않기를.
1: 아, 그러니까요.
0: 진심으로 좀 바라면서.
1: 그녀가 있었으면 당장 뛰쳐나갔을 텐데.
2: 아이고.
0: 미역국은 좀 드셨어요?
1: 먹었어요. 그 배달 음식 중에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0: 아, 또 배달해서 먹었어.
1: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 저녁 한 끼를 딱.
0: 케이크 안
1: 나만의 시간.
0: 케이크?
1: 케이크는 미리 다 불었고, 아, 미리 작업을 했고. 네.
2: 네, 오늘 당일날은? 저희랑 같이 축하하면 되니까요.
0: 그러니까.
1: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국 방송에 축하 당한 적은 처음이에요.
2: 네.
0: 축하드립니다. 어제 좀 축하 문자 좀 보내줬어요?
2: 아니요, 오늘 저는.
0: 만나서 하려고.
2: 만나서 하려고.
1: 네네.
0: 네. 우리 김희수 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요원 씨는 햄디, 허하나 중에 어떻게 불리는 게 더 좋아요?
1: 오호.
2: 저 햄디요.
0: 아, 그래.
2: 요즘에 밀고 있어요. 아직도 햄디가 도대체 뭐냐.
1: 그러니까 정확히 뭐 햄디가 뭐야?
0: 햄스터 DJ겠죠?
1: 햄스터. 네. 닮았다고?
2: 네. 지어주셨어요. 오. 제가 셀프로 지은 거 아니고요.
1: 네네.
2: 진짜 저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이 지어주셨어요.
1: 햄디. 그렇군요. 네. 햄디, 햄디.
0: 아, 다람이. 다람이로 갈 줄 알았는데.
2: 다람이. 햄디로. 다디는 조금 어감이 햄디로. 그래서 햄디로.
0: 네네. 오케이.
1: 햄디.
0: MC배 형님은 혹시 뭐 애칭이나 좀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1: 저는 이제 40대 접어들면서 그 배영현으로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을 불려본 적이 지금 근 15년, 20년 동안 거의 없어서.
2: 그러네.
0: 아니, 분명을. MC배로 본인이 활동을 하고 있는
1: 거 아, 그건 이제 20대나 뭐 이렇게 30대는 잘 어울렸는데. 아니,
0: 네. 그럼 한번 바꾸세요. 배영현으로.
1: 아니, 근데 긴신인지 인지도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쌓였는데
2: 네.
1: 배영현으로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2: 근데 MC배가 딱 입에 잘 맞긴 맞아. 해가지고.
1: 그렇죠. MC배인데 간혹가다는 그래도. 네. 왜냐면 엄마 아빠도 MC배 MC배 이렇게 부르니까. 조카들도 그래요. 그래서
2: 알겠습니다. 영현 씨. 네.
0: 황하영님께서 MC배님 게스트로 오신다 해서 작년엔가 처음 식디 라디오에 유입됐는데 식디에게 식며 들었어요.
1: 정확하네요.
0: 미안합니다.
1: 네, 네,
0: MC배님 생신 축하드려요. 네.
2: 오히려 거리를님께서 라디오에도 도네이션 보낼 수 있나요? 짜네요.
1: 네.
0: 도네이션.
1: 아, 도네이션 제도가 있나요?
2: 기부를 또 이렇게.
0: 도네이션보다도
2: 예.
0: 그냥 고맙습니다. 이제 그 유료 문자로 그냥 축하한다고 하면 아니, 무료도 괜찮아요. 우리 네. 축하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2: 콩으로라도. 네.
0: 명희 씨도 배영현님 생일 축하드려요.
1: 고맙습니다. 네.
0: 네.
1: 드디어 본명으로.
0: 오늘 또 우리는 또 우리 신나게 또 토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2: 네.
0: 네, 사회생활 얘기를 하는데 월요식 식회 네. 오늘의 주제 직장 생활 점심 메뉴입니다.
1: 아하.
0: 오늘 주제 좋네요. 그죠? 네. 네. 점심 메뉴가 사실은 그날 출근할 때 좀 유일하게 우리를 힘나게 하는 그런 이슈인데
2: 그렇죠.
0: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뉴와 질린 메뉴 보내주십시오.
1: 좋습니다.
0: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1: 네, 남자 직원이 많은 부서라 그런지 일주일에 세 번은 제육볶음과 돈가스를 먹는데 질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골 가게가 있어서 이모님이 반찬도 잘 챙겨주시고 달걀 프라이까지 서비스로 주세요. 뭐니 뭐니 해도 점심 메뉴 원픽은 제육볶음과 돈가스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2: 아~
0: 라든지
1: 남자들의 로마.
0: 네. 네.
2: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말단 사원이라 제가 점심 메뉴를 정하지 못해서 동태탕, 순두부찌개, 김치찌개를 번갈아 가면서 먹는데
1: 아하.
2: 사실 저는 한식을 싫어해서 힘들어요. 식당 다녀오면 옷에 냄새도 맞아. 많이 나고 제가 원하는 점심 메뉴는 포케입니다.
1: 포케? 포케가 뭐죠?
2: 포케 그 샐러드 같은 건데 네. 뭐라고 하세요?
0: 여자친구 하시면... 생기겠어요 이래서
2: 아니,
1: 포케가
2: 포케...
1: 뭐야? 네 개 나오는 거 네 개?
0: 여자친구 생기겠어요?
2: 진짜 순간 네? 할 말이 이렇습니다.
1: 포케가 뭐죠? 나 모르나?
0: 아, 검색해보십시오.
2: 저희
1: 아,
2: 회사 앞에도 있잖아요.
1: 아 그래요?
2: 네,
0: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또는 질려버린 회사 생활 중 점심 메뉴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주제와 딱 맞는 사연과 리액션을 보내주신 분께는 배달앱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배 형님은 아까 그 리액션을 봤을 때는 제육볶음, 돈가스 이쪽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거기다 이제 국물 하나가 좀 첨가가 된다면 청국장.
0: 제가 대학 내내 그렇게 먹었어요.
1: 청국장.
0: 대학 내내 진짜 수업 있는 날 맨날 그렇게 먹었어요.
1: 아 그래요? 직장인 때도 연결.

0: 1076님께서는 5인 미만 중소기업 다녀요. 제가 밀가루 진짜 싫어하거든요. 속도 더부룩하고요. 근데 대표님이 칼국수를 너무 좋아하셔서 주 3회 먹어요. 칼국수 질려서 칼국수 수제비 칼국수 수제비 그만 아~ 그만 그만.
1: 밀가루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역이겠다.
2: 이게 이제 약간 뭔가 체중 관리나 뭔가 다이어트를 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이분들인데 뭔가 분위기가 아까 우리 허유원 아나운서 함께 먹어야 되는 분위기면 이게 좀
1: 칼국수는 100% 탄수화물밖에 그럼요. 없잖아요.
2: 아 근데 나 좀 갑자기 좀 걱정되네. 우리 그 또 FM 대행진이 전국 방송이고
0: 그렇죠.
2: 우리 또 이렇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0: 지금 칼국수
2: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1: 그렇죠.
2: 아니 칼국수는 이게... 정말 맛있잖아요.
0: 맛있죠.
2: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매일 먹는 경우에 이렇게 조금
0: 그럼요.
1: 그 어떤 음식도 매일 먹으면 힘들어요 사실은.
2: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칼국수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0: 네. 순댓국 먹는 부장님 쪽에서 칼국수를 좀 드셔주시고 네. 칼국수 질리신 분이 순댓국 좀 드셔주시고
1: 그럼 최고죠.
0: 이렇게 갑시다.
1: 네. 네. 상부상조하면서
2: 그리고 좀 이 분위기 자체를 코로나 이후로 좀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
0: 네네.
2: 좀 따로 먹는 것도 난 괜찮은 것 같아요.
1: 저도요.
0: 아 각자?
2: 네. 네. 아니 뭐 꼭 같이 먹어야 되나?
1: 매일 같이 먹을 필요는 없는
0: 근데 이제
1: 것
0: 주변에 푸드코트나 이렇게 같이 이제 식당에 시켜 먹는 곳이 자연스럽게 있으면 네. 그럼 같이 앉아도 다른 메뉴를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점심시간은 같이 이제 못다한 이야기 좀 하고
1: 아니 못다한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0: 아니 그래도 소통 차원에서 이제
2: 못다한 이야기를 쉬는 시간이 사실 점심시간이죠.
1: 그러니까요.
0: 아니죠. 그 같이 이렇게 좀 나누면서
1: 뭘
0: 왜냐하면
1: 나눠요.
0: 뭐가 먹을 때 하는 게 좀 마음이 문이 열리고 소통이
1: 그러니까
0: 좀 잘 됩니다.
1: 일주일에 한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5일 내내 같이 먹는 건 너무 힘들어.
2: 잘 사람들은 좀 잠도 좀 자고
1: 그러니까요.
2: 뭐 운동할 사람은 운동도 좀 하고 산책할 사람 산책도 좀 하고
0: 그래도
2: 그래야지 업무 효율이 좀 나죠.
0: 효율이 나지만 20분 안에는 좀 먹어줘야 돼요. 먹고 잠을
2: 같이
0: 자든지.
2: 먹어야 된다.
0: 그렇죠.
1: 아, 같이 빨리 먹고
0: 네, 빨리 먹고 그다음 쉴 시간 보장해주고
1: 아. 다양한 네. 의견이 있습니다.
2: 전 이 사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3131님이
0: 네.
2: 연속으로 90끼를 코다리찜만 먹은 적이 있었어요.
0: 90끼?
2: 90 무슨 무슨 뭐 축구팀 와. 연승 기록처럼
1: 도대체 응? 몇 마리를 잡은 거예요?
2: 90끼?
1: 코다리를.
2: 야, 코다리찜을 90끼 연속 먹었었대요.
1: 코다리찜 야. 맛있긴 한데 아, 이거 코다리, 너무 힘들겠다.
2: 코다리찜 집 아니야?
0: 그 사장님도 90끼는
1: 그
0: 안 먹으실 것 같은데.
1: 건물에 1층에 있는 거 아니야? 코다리찜이.
2: 그러니까. 왜 이렇게 코다리찜을 좋아하실까?
1: 아, 야. 진짜. 네. 5121님. 전 중식당에서 일하는데 짜장면 짬뽕 매일 번갈아 가면서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0: 어허.
1: 너무 맛있어요. 오늘처럼 쌀쌀한 날은 짬뽕 추천합니다. 근데 맛있긴 해요.
0: 괜찮다.
1: 저도 매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살이 그럼요. 쪄서 문제죠. 진짜 맛있긴 네네. 해.
2: 이런 얘기를 네. 그 칼국수도 맛있어요.
1: 다 맛있어요.
0: 맛있습니다.
1: 칼집이도
0: 맛있고
1: 순댓국도 맛있어요.
2: 순댓국도 맛있어요.
1: 매일 먹으면 근데 힘들어요.
2: 그치? 그러면 힘드니까.
0: 네. 그럼요.
2: 8766님
0: 네.
2: 맥땡 알바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식사를 햄버거로 먹어요.
1: 아.
2: 처음에는 골라 먹는 재미에 맛있었는데 매일매일 이제는 질려 질려의 끝을 달립니다.
1: 아~ 저 옛날에 브런치 카페에서 알바했을 때 아,
0: 네.
1: 브런치 카페 메뉴가 되게 비싸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걸 점심으로 고르게 해주셨는데 메뉴가 한정적이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맨날 먹으니까
2: 뭐 많이
1: 너무
2: 먹었어요,
1: 질렸어요. 그때 무슨 고르곤졸라 샌드위치인가 그걸 고르곤졸라. 제일 많이 먹었었는데
2: 점심
0: 무상으로 무료로
1: 네, 유명한 브런치 가게예요. 되게
2: 꿀도 주셨어요?
1: 나중에 좀 변형시켜서 먹고 네. 그랬었는데 이게 매일 먹으면 힘들어요. 진짜.
0: 반복되면 무조건 다 힘듭니다.
2: 그러니까 네. 6646님 문자 좀
0: 네, 읽어주세요. 6646님께서는 저 예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꼭 원장님이 보쌈을 시키자 하셔서 처음에 맛있는데 수시로 먹고 급하게 먹어야 되다 보니
2: 보쌈.
0: 너무 질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날 보쌈 먹다 체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0: 그러면은 주? 뭐예요? 포케요?
1: 전 샌드위치.
0: 샌드위치?
1: 네. 아, 제 너무... 주식이 샌드위치예요, 진짜.
2: 아, 너무 질리지 않아, 샌드위치?
1: 근데 안에 내용물 바꿀 수 있어요?
2: 샌드위치 내용물을? 네.
0: 조금.
1: 어, 그럼 샌드위치. 샌드위치.
0: 우리 그 MC 배우님.
2: 청국장.
0: 아, 저.
2: 청국장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도 먹을 수 있어요.
0: 저는 아까 나왔는데 동태탕.
1: 동태탕?
0: 네.
2: 근데 좀 가시 그 발라야 돼서 좀 번거롭지 않나?
1: 아, 왜 그래도. 동태탕이야 갑자기?
0: 어, 동태탕이 좋아하세요? 난 시원하고 잘 안 질리더라고.
2: 어. 어, 그래. 동태탕이? 신기하네.
0: 어, 저는 동태탕 너무 좋아해요.
1: 너무 뜬금없는데 네. 동태탕?
0: 그래서 저는 동태탕을 좋아하고 근데 그 동태탕을 갔는데 그 눈치 없이 생태탕 시키는 사람 좀 싫어요.
1: 뭐가 차이가 뭐예요?
2: 같은 텐데 뭐.
0: 생태탕 훨씬 비싸요.
1: 아 이거 약간 살아있는 금액으로 잡은
0: 네. 아. 그래서 저는
2: 동태
0: 그
2: 생태
0: 솔직히 말하면 동태탕과 생태탕의 그 시원함의 차이를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생태탕이 훨씬 비싸요.
2: 비싸니까.
0: 네. 동태탕 엄청 좋아요.
1: 동태탕.
0: 뭐. 3140님. 저는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네. 아무리 저염이 좋다지만 너무 저염인 어린이 식단에 질려버렸습니다. 아, 밍숭맹숭한 맛에 그만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선생님 밥 남기면 안 돼요 하는 저희 반 친구들 덕분에 싹싹 다 먹기 실천 중입니다.

FM 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 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3초 보리차,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